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어, 형. 맛있었어?
1: 딱 시원했어. 뭐 하고 있어?
0: 나 특산물 관심 많아갖고 홍천 특산물 뭐 있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1: 감자, 감수수.
0: 그렇지. 그거는 강원도 특산물이거든? 어. 근데 여기 홍천이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꽤 있어. 뭐 어미자도 있고.
1: 잠깐만. 오, 맛있는 거 봤어. 이거 뭐야?

0: 홍청떡?
1: 떡.
0: 호떡? 호떡이야?
1: 그게 아마 시장 가면은 떡집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을 거거든? 응. 근데 내가 볼 때 자록수수 농장 가볼까? 거기 자록수수랑 막 이것저것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 정원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가보면 또 재밌을 것 같고. 옥수수 괜찮아?
0: 어, 옥수수.
1: 좋아해?
0: 먹자.
1: 지금 출발할까? 응. 한 10분 뒤? 준비 다 됐어?
0: 오케이, 그럼 가자.
1: 가자.
0: Let's go.
1: Let's go.
2: 와, 아침부터 메미살이 진짜 귀찮다. 진짜 진 요름이야.
1: 찐 여름.
2: 찐 여름.
1: 근데 여기 이게 소나무인가?
2: 어.
1: 근데 진짜 크다.
2: 엄청 이뻐.
1: 그리고 엄청 크네.
3: 와, 여기 나무? 뭐 있지? 이 나무 봐서 장난 아니야?
1: 그러네.
3: 와, 엄청 크다.
1: 그리고
3: 200년 나무야?
1: 그래도 아마 150? 200?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무 좀 많고 있어야 햇빛 좀 가려져서 좋은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볼까?
2: 어, 그렇게. Amazing garden.
1: 어? 어? 어? 어? 어? 어? 어?
2: 누가 계시는 것 같은데? 갈까?
4: 저기요.
1: 저기요.
4: 어,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여기 사장님이세요?
5: 네, 네,
4: 지나가다가 너무 이뻐 보여서 한번.
5: 네, 들렸거든요.
1: 반갑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4: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 들어오면서 형님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그 가든 정원 인테리어 너무 이뻐가지고
0: 저희 그 농장이 약간 유럽형이에요. 정육 방식. 그래서 전체 직선을 이렇게 다 해서 쭉쭉 이렇게 직선을 다 뽑았죠.

0: 그러네요, 진짜.
1: 근데 신기하니까 방금 봤어. 이거 바나나 나무예요?
2: 아, 저거요? 바나나. 저게 한국 바나나죠. 그러니까 파초.
1: 한국 바나나?
2: 예. 옛날에 그냥 시골서 네. 한 집에 이렇게 한 개씩 해서 월동을 방에서 해서 이제 봄에 내다 심어서 이렇게 했는데 바나나가 달리긴 달리는데 이렇게
3: 먹지 못하고
1: 아, 재미로. 아, 재미로. 그리고 겨울 살아남아요.
2: 겨울에 이렇게 완결을 해서 빈대 한 장만 더 붙으면 얼지 않고 봄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3: 와, 너무 신기해.
2: 여기 전국에서 가장 추운 데가 홍천입니다.
1: 자, 우산 필요 없어요. 아마 이걸로 우산 만들 수 있어요.
3: 그러게.
1: 그, 자, 이렇게 펜처럼 이렇게 써.
0: 아, 그러네요. 아니, 로마 때 아마 이런 것 아니었어요?
2: 신기한 식스 무당이니까.
1: 와우, 대박. 근데 이게 지금 시원하세요, 사장님?
2: 네, 시원합니다.
1: 부채,
2: 바나나 부채.
1: 은행나무. 혹시 이거 그 나무도 몇 살이에요? 언제?
2: 아, 이게 한 6, 7년밖에 안 돼요.
1: 아, 진짜?
2: 네네.
1: 7년밖에 안 되는데 이미 이런 사이즈예요. 와,
3: 잘. 와, 근데 이렇게 나무 사이 햇살 이렇게 비치는 게 너무 이쁘잖아.
1: 영화스러워.
3: 약간 진짜 유럽 영화 같아.

0: 복숭아 밭으로 가보시래요. 이게 복숭아 밭입니다.
1: 오, 와우. 이게 노란색 봉지 보이에요?
0: 네, 이게 이제 뭐 색감이나 어떤 방충이나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거보다 저쪽 거 하나 따볼까요? 이거 따보세요. 이거 따시고 이거 따시고 이거 따시고.
1: 어, 따도 돼요?
0: 네, 따서 이렇게
1: 네.
0: 살짝
1: 돌리면서. 살짝
2: 돌리면서. 아, 진짜?
0: 네, 잠시만요.
1: 그럼 해봐요.
0: 오케이.
1: 어, 내 컬.
0: 오케이.
1: 어, 딱 있었다.
2: 와, 색상 보면.
3: 오. 네. 오, 사장님, 잘하시오.
1: 구도.
3: 짜란.
2: 어, 형 거 제일 이쁘다.
1: 아, 그래서 바로, 혹시 바로 먹어도 돼요?
0: 바로 먹어도 돼요.
2: 와, 맛있죠?
3: 엄청 달아.
2: 오.
1: 아이.
2: 이 와우 진짜 맛있어.
0: 자, 이거보다 더 멋있는 게 있어요 우리 농장에.
2: 그래요?
0: 보시러 가시죠.
2: 이거보다? 어, 빨리 가요.
3: 형, 갑시다.
0: 렛고. 이거 내 본가? 다 온 거 같은데요?
3: 오우, 와우. 저게 바로 호빙이자 호. 저게 바로 호빙이자 호. 아우.

0: 여기에서 직접으로 맥주도 하세요? 사장님 여기는 너무 기쁜데 사진 찍어볼까요?
1: 제가 찍어드릴게요.
2: 이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0: 자연스럽게 먼저 자연스럽게

0: 확인합시다. 괜찮은 사진 있을까?
1: 이거 괜찮은데?
0: 아, 그리고 이런 거?
1: 아,
0: 맞아. 이 걸었을 때 이거 괜찮지?
1: 이런 거 괜찮아. Yeah. 얼굴 안 보여.
0: 예.
2: 나 지금 오셨으니까. 이렇게 호베 풍경을
0: 네.
2: 아름답게 아마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0: 아, 진짜요?
2: 고가사다리.
0: 고가사다리?
2: 예. 한번 가시죠.
0: 네.
3: 오, 재밌겠다.
0: 와. 와!
1: 약간 놀이 끼고 다는 느낌 날 텐데.
2: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요.
0: 오!
2: 이렇게 하면 내려가요.
0: 네.
2: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 오. 오케이.
0: 자, 한 분씩.
1: 아, 먼저.
0: 한 명씩.
1: 먼저 가.
2: 자, 이거.
0: 다가. 올라가요.
2: 쭉 올라가세요. 쭉.
0: 와!
1: 와, 진짜 높아.

0: 근데 원래 어떻게 타요? 네? 어떻게 타요?
1: 아, 이거 기계로 타요.
0: 아, 기계로?
1: 네, 이렇게 딱 기계 물리면 이제 혹은 혹대로, 입은 입대로, 네네네. 열면 열매대로.
2: 와, 형 너무 재밌다. 아.
0: 이게 풍경이 진짜 장난 아니야.
1: 다음에 이제 폴.
3: 아, 네네네.
0: 우리 행위 하셔야지.
3: 아, 하나도 안 무섭지?
0: 빨리.
3: 하나도 안 무섭지?
0: 빨리.
3: 제가 용감 많은 남자. 하나도 안 무서워.
4: 출발!

0: 개그.
1: 형 어때요?
2: 아우 미쳤어요. 너무 좋아. 우! 멋있다.
1: 멋있다.
2: 와우.
3: 아저씨 난리 났어.
2: 와우.
1: 형 데려와요. 헛 먹지 말고.
2: 오케이.
1: 같이. 나 좋았어요?
2: 아 너무 좋아요.
3: 와우. 근데 좋긴 진짜 풍경 너무 예뻐요.
1: 이 홉이 원래는 미국 이 거잖아요.
3: 네네.
1: 미국 분이 오니까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이 풍경하고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3: 아우. 거꾸로, 거꾸로.
1: 이게 홉이.
3: 네.
1: 요 노란 가루가 네. 이게 루플린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맥주 맛을 좌우를 하죠.
3: 아우.
1: 살짝.
3: 네.
1: 써요. 살짝.
3: 먹어봐요.
1: 요 이제 먹어. 자, 요걸로 이제 차로 끓여 먹어도.
3: 네. 그러네요.
1: 정신 안정.
3: 그 맥주 맛 먹을 수 있을
1: 그 맛있었어요. 씁쓸한 그 맥주.
3: 네네네네네. 아우.
1: 조금 이따 이걸로 담근 맥주를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시원하게 내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3: 지금은 맥주 바로 드시죠.
1: 맥주 너무 땡겨요, 지금.

0: 이거 자연에서 직접 하신 맥주.
1: 테이스팅.
0: 너무 궁금해요. 아우, 냄새 죽인다.
1: 짠. 오!
0: 감사합니다. 네. 이게 자연이지.
1: 네네네. 센 맛.
2: 효모가 살아있어요.
1: 네네네.
2: 그쵸. 효모가 살아있어요.
1: 신기해요. 시간은 많아 걸려요?
2: 2시간 걸립니다.
1: 만드는 건?
2: 네, 만드는 게 2시간 걸리고
1: 발효 시간
2: 좀 숙성이 한 2주일 걸립니다.
1: 아, 예예예. 예,
0: 근데
1: 예, 예.
0: 그래도 금방
2: 한 열흘?
1: 열흘? 와인은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네. 와, 한 달, 두 달, 세 달
0: 2년, 3년
1: 폴란드도 맥주 엄청 지역마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리 도시도 맥주 만드는 그 공장인데 이게 약간 폴란드 맥주.
2: 아, 그래?
1: 조금 센 느낌 있어요.
2: 진하죠.
1: 네, 진한.
2: 오글어도 약간 진한 맛도 있고.
1: 네.
2: 또 알콜도 좀 셀 거예요.
0: 몇 도일까요? 8%?
1: 이게 7도?
2: 8도? 맥아를 다뤘을 때 당을 많이 높여놓으면 어느 정도 첨가하느냐에 따라 탄산과 어떤 그 알콜 성분이 확 달라지죠.

0: 보고 그리고 그
1: 야. 술 아니니까
0: 감사합니다.
1: 행님이잖아.
0: 예이게
2: 여기다 콩을 하나 딱 넣어서
1: 어 좋다 좋다.
0: 와우
1: 오 장식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짠.
0: 원샷.
1: 뜨거울걸? 어 근데 향부터 약간
0: 오우 쓰죠
1: 그
0: 짭짤한
1: 보리차 둥글레차 섞인 느낌
0: 비슷해요.
1: 근데 이게 향이 그 풀 향이 되게 산다고 해야 되나?
2: 짭짤한 게 이게 홈맛이죠.
1: 근데 이렇게 홈하는 농장 많이 없잖아요 한국에. 그거 무슨 생각하셔서 그게 아, 좀
2: 여기를 원래는 한 80년대 홉을 많이 했었어요. 아버님 쫓아서 많이 했었고 우리 동네에서만 아. 한 50톤 생산을 했었어요.
1: 와. 네.
2: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인건비가 오르고 그러니까 다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제가 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찾아다녔죠. 그래서 이걸 찾아서 증식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홉 농가인데 지금 여기서 아홉 농가가 같이 홉 농사를
0: 짓고 네네네네. 그게 혹시나 그 홉스 그 맥주 만드는 회사한테 팔아요?
2: 아 그렇게도 팔고 이제 요게 이제 건강식품
0: 아 건강식품
2: 아 네네 수면 유도제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 그쪽으로 많이 나오고
1: 이거 네. 하, 벌써 안 그 신경 안전된 것 같아.
0: 네, 이 맥주도 궁금해요.
2: 아 그
0: 흑맥주 먹어볼까요?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1: 반가워요.
0: 네, 반갑습니다.
1: 건배.
0: 건배.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너무 좋다 이거.
0: 네 이제 완벽한 순간인데 고마운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떤 농장 일 같은. 아,
2: 우리 옥수수 따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0: 어, 네, 아,
1: 당연하죠.
0: 네. 하는 방법 알아요.
1: 가시죠. 자, 아. 이거 마시면서 가야겠다.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저희 집 주인입니다.
0: 안녕하세요.
2: 주인.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와이프. 도와드릴까요?
1: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2: 바로 도와드리죠.
1: 옥수수 이거 네. 저희까지 다 따가지고 오시면 옛날에 저가 먹던
0: 네네네네.
1: 어렸을 때 먹던 옥수수 요리해드릴게요.
0: 옥수수 요리 알겠습니다.
2: 네네. 배고프니까 빨리 하자.
3: 그렇죠. 일합시다.
2: 야. 아야. 오, 잘 딴다요. 호. 호. 살짝 굴리면 돼.
0: 테트리스 제대로 하면 할 수 있지.
2: 허!
0: 하야.

0: 수학.
1: 5월 9일이 또 내 생일이에요.
2: 이 어렸을 때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3: 수술 정이라고 하는데요.
2: 네.
3: 수술을 네. 이렇게 옷을 쓰는데는 칼로 점여요. 구슬을 딱 딴다래죠.
2: 네.
3: 칼로 한 다음에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곱게 갈아서 그걸로 전을 만듭니다.
2: 오, 빈대떡 같은 느낌인가요?
3: 그렇죠.
1: 그러면
2: 전이니까 또 막걸리 한 잔 하셔야죠.
3: 막걸리요?
1: 좋아요, 막걸리. 네.
2: 아, 그럼요.
1: 없어서 못 먹어요.
4: 한번 씻어주지 않을까요?
1: 자, 이 끝으로 가면 힘들어요. 요 입부터 해야 돼. 네. 네. 이렇게.

0: 말하시는 거 같네요.
1: 네.
2: 아니야, 그냥 아직 힘으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말고 그냥 힘으로 하고 있어요. 오케이.
1: 네, 수고했어요.
2: 수고했습니다.
0: 이거를 한 곳에다가 섞지요?
1: 네. 우와,
2: 진짜 많다.
1: 우와,
2: 재밌네요. 재밌다.
1: 누워.
3: 하나, 둘, 셋.
1: 누워.

0: 약간 자연스럽게 그 천연 옥수수 천연
1: 천연이었죠.
0: 아무것도 안 적고.
1: 예예예.
0: 옥수수만.
2: 이게 옛날에 내가 먹던 음식이에요.
3: 언제예요? 언제?
2: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먹던.
4: 어, 초등학교.
2: 와. 50년 전 음식이에요.
3: 와, 대박.
2: 아이고, 어머니.
5: 옥수수를.
4: 어.
5: 잘 먹어요.
3: 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4: 어, 감사합니다.
6: 어머니 한번 맛 보시고서는요, 네, 익숙한지 맛이 어떤지 어머니 한번 좀.
5: 진짜
4: 맛있나요? 맛이 어때요?
2: 네.
5: 간
6: 쓴 것 탕도 안 넣었어요.
4: 아, 그러면 우리
6: 간장을 만들어 오긴 했어요.
4: 맛을 한번 같이 한번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 한번 먹어보고.
4: 맛있어. 옥수수.
6: 젓갈은 더 안 넣어도 돼요, 언니?
5: 안 넣어도 돼.
4: 어때요?
3: 맛있다. 쫄깃해, 엄청.
5: 맛있어요?
3: 밀가루 하나.
4: 네, 맛있어요.
3: 밀가루 하나 더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쫀득하지?
5: 옛날에
3: 간장 넣어 먹으면 그래서.
5: 그런 음식을 해가지고 즐겁게 살았어요.
4: 야, 옛날에 비 오는 날 다닐 때는 엄마가 이 부침이 부쳐주던 게 제일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 어머님 한번 손맛 좀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쳐보시죠.
5: 우리도 지금 친집 사람이 돼서 또 제일 더 맛있게 부치면 되는데
6: 아들이 이게 서울의 음식이고 하니까 어머니 손맛이 더 그리우실 거예요.
3: 너무 배고파.
5: 여기다 이거 파츠 넣어서 이렇게
6: 반
5: 접어서
6: 지금 넣어요?
5: 지금
6: 여기 약간
5: 익혀가지고
3: 반. 아, 신기하다.
6: 이거 익었을까요?
5: 익었을 것 같아.
4: 맛있어요.
5: 같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잡숴보세요.
3: 네.
4: 야, 맛있게 마시는가 보다. 한 입에 다 들어가는 거
7: 같아요. 잘 먹어요.
5: 얇게.
7: 그 고소한 게. 아.

0: 간짠 간짠으로 음식을.
1: 이제는 유일한 게 시골서 이런 부치기밖에 없었어. 사 먹는 게 없었잖아요.
2: 그쵸. 네. 시골은 뭐 우리 다 키운 걸로 다 먹고 해 먹고 다 하니까.
1: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해 먹는 거 외에는 간식이 된 거 없었거든요.
2: 어머니 그 지금 이렇게 옥수수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원래 어머님이 이렇게 개발하신 그런 뭐 유래 같은 거예요?
3: 부모님 댁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2: 그러면 지금 어머니 하시는 그 레시피 그대로 어머니 하셨던 레시피 어머니 어머니?
4: 네. 대박.
2: 그게 약간 재밌다. 그 변하지 않고.
1: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현대 음식에 이제 많이 잊혀져 간다는 게 좀 아쉽죠. 그렇죠?
4: 그러네요.
2: 시골 와야 돼.
1: 시골.
2: 시골 와야 돼.
0: 시골 좀 해달라고.

0: 적어왔어요. 우리가 일찍 그 농장 그 청원에 갔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농장인데 근데 예쁘게 있고 볼 수 있는 것 많고 여러 식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수제 맥주 마셨어요. 그리고 그 옥수수전 그리고 사장님도 너무 잘 우리를 챙겼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옥수수 따고 끝까지 이렇게 요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1: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시골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한 끗자예요. 뭐 아니면 도우니까 한 번 그 매력에 빠지면 계속 이렇게 오게 되는 또 새로운 지역 갈 거잖아요. 새로운 지역 또 다른 음식 다른 살짝 또 지역마다 이 사람 정서라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거 배울 수 있고 좀 재밌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2: 아, 갈 때가 됐어. 우리 이제 돌아가야 돼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3: 안녕히 계세요.
2: 감사합니다.
3: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가치 때문에 오늘날에도 한국학을 공부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필수적인 자료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 Bibliographie Coréenne. The Korean Bibliography. A catalog of some 3,000 titles published in Korea at the time. Each one tracked down, described, and annotated in French. It was compiled by Maurice Courant, an interpreter at the French legation in Seoul. But someone else set the work in motion.
0: 한국 도서에 대해 연구하고자 했던 그런 열망은 모리스 꾸랑보다 오히려 꼴랭 드 플랑시 쪽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리스 꾸랑이 보낸 편지를 보면 한국 서재의 초기 구성이나 범위는 꼴랭 드 플랑시가 주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Courant's name is on the cover. But it was Colin de Plancy who shaped what the work would be. And the catalog holds books that no longer exist.

보이는 경기 전에 아침 1 풍요뚜라하게 사회를 맡은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 전에 아침 1 풍요뚜락은 17, 18세기에 유럽 음악을 대표하는 합시코드 음악과 같은 시기에 조선 선비들이 향유하는 우리의 예술 가곡을 함께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음악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악기 합시코드는요, 16세기 초반부터 약 300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반 악기입니다. 외관상 피아노와는 비슷하지만 피아노와 달리 페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이 불가능하지요. 대신 아티큘레이션 등의 어떤 연주 방법을 통해서 강약과 음색의 변화를 도모하는 악기입니다. 보다시피 악기 자태만으로 피아노와는 다른 바로크 시대의 특유의 그런 멋과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 컨셉인 여창 가곡과 풍류 음악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우조 이수대엽과 수룡음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우조 이수대엽은 강권순의 노래와 하주화 명인의 검은고 연주로 듣고요. 바로 이어서 수룡음을 김상준 단소 연주와 이민주 합시코드 연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럼 두 곡을 박수로 청해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가곡은 우리 전통 성악 장르의 3대 장르의 하나입니다. 판소리, 범패, 그리고 가곡 이렇게 꼽고 있고요. 또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제30호로 등록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장르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느린 이스트웹을 들으셨고요. 이제 조금은 거뜬한 우락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편수대엽과 태평가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우락과 함께 들으실 곡은 이민주 양의 그 합시코드 독주 쿠프랭의 신비한 장벽을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의 바로크 작곡가이자 건반악기 연주자였던 프랑수아 쿠프랭의 클라브센 곡집 4곡 중에 2권에 수록된 론도 형식의 곡입니다. 자, 이어서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즐기고 계시나요? 오늘 이제 마지막 두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연주에 참여해주신 출연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 가곡의 악기 연주자에게는 율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또 노래하는 가창자들에게는 가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용어가 딱 어울리는 분들인데요. 먼저 조선 사회의 선비들이 시그니처, 요새 말로 시그니처 악기로 그때 말로는 이제 백악지장, 100개의 악기의 장, 최고의 장, 그 자장 뭐죠? 장이면 최고의 장인이죠.를 연주해 주신 거문고 악기 연주자 우리 시대의 율계 하주화 명인이십니다. 네. 하주화 선생님은 현재 서울 예대 명예교수와 수연 풍류방 대표로 활동 중이시고요. 정악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풍류의 맛과 멋을 보존하고 계승하시는 대표적인 거문고 율객이십니다. 그리고 단소와 대금을 잡아주신 우리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위원 김상준 율객이십니다. 여창 가곡 이수자로 즉흥과 창작 그리고 전통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강권순 가객이십니다. 네, 한국 전통음악에 새로운 결을 더해준 합시코드 연주자 이민주님이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합시코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두 곡을 이제 소개하고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가곡의 편수대엽과 태평가입니다. 편수대엽의 편은 아직 좀 후대에 생긴 곡이기 때문에 박자가 원래 이 가곡의 이 박이 여러분은 못 느끼셨겠지만 박자가 있었습니다. 느린 박이 16박으로 한 장단을 한 프레이즈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이즈 주기가 짧아져서 편은 촘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 장단이 10박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템포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거뜬한 그런 느낌의 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편수대역까지 조금씩 빨라졌던 곡이 마지막 피날레인 태평가에 오면은 다시 풀어집니다. 굉장히 느려지고 우리 그 전통 음악의 전개 과정을 보통 기경결해로 얘기하는데 그 해 풀 해자에 그 풀어지는 그런 맛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창이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맛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편수대엽과 이 태평가를 연이어서 들으시면 조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두 곡을 박수로 맞이할 거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꼬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말아놓은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이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0: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삭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지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0: 비빔밥은 몽환스타.
1: 모든 이가 사랑한다.
0: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1: 맞아. 몽환스는 네. 김밥이고 김밥은 몽환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어, 형.
1: 맛있었어?
2: 딱히 원했어.
0: 뭐 하고 있어?
1: 나 특산물 관심 많아갖고 어. 홍천 특산물 뭐 있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2: 감자, 감수수.
1: 그렇지. 그거는 강원도 특산물이거든? 어. 근데 여기 홍천이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꽤 있어. 뭐 어미자도 있고.
2: 잠깐만, 잠깐만. 오, 맛있는 거 보았어. 이거 뭐야? 홍천 떡?
1: 떡.
2: 호떡? 호떡이야?
1: 그게 아마 시장 가면은 떡집에 들어가면 거기 있을 거거든? 응. 근데 내가 볼 때 찰옥수수 농장 가볼까? 거기 찰옥수수랑 어. 막 이것저것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 정원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가보면 또 재밌을 것 같고. 옥수수 괜찮아?
2: 어, 옥수수.
1: 좋아해?
2: 먹자.
1: 지금 출발할까? 응. 한 10분 뒤? 준비 다
2: 그래.
1: 됐어?
2: 오케이, 컴. 가자.
1: 가자.
2: Let's go.
1: Let's go.
0: 친구도 매미살이 진짜 귀찮다.
3: 어, 진짜 진.

0: 진여름.
1: 진여름.
0: 근데 여기 이게 소나무인가? 어. 근데 진짜 크다.
2: 엄청 이뻐.
0: 굵고 엄청 크네.
3: 와우, 여기 나무? 뭐 있지? 이 나무 봐서 장난 아니야?
0: 그러네.
3: 와. 엄청 크다.
0: 그리고
3: 200년 나무야?
0: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무 좀 많고 있어야 햇빛 좀 가려져서 어. 좋은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볼까?
4: 어, 그렇게. Amazing garden.
0: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2: 누가 계시는 것 같은데?
0: 저기요.
5: 저기요.
0: 어,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5: 여기
0: 사장님이세요? 네, 네, 지나가다가 너무 이뻐 보여서 한번 네.
5: 들렸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네.
5: 들어오면서 형님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그 가든 정원 인테리어 너무 이뻐가지고 어.
6: 저희 그 농장이 약간 유럽형이에요. 정형 구간식. 그래서 전체 직선을 이렇게 다 해서 쭉쭉 이렇게 직선을 다 뽑았죠.

0: 그러네요, 진짜.
1: 근데 신기하니까 방금 봤어. 이거 바나나 나무예요?
2: 아, 저거요? 바나나. 저게 한국 바나나죠. 그러니까 파초.
1: 한국 바나나?
2: 예. 옛날에 그냥 시골서 네. 한 집에 이렇게 한 개씩 해서 월동을 방에서 해서 이제 봄에 내다 심어서 이렇게 했는데 바나나가 달리긴 달리는데 이렇게
1: 먹지 못하고. 아, 재미로.
3: 아, 재미로. 그리고 겨울 살아남아요.
2: 겨울에 이렇게 완결을 해서 빈대 한 장만 더 붙으면 얼질 않고 봄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1: 와, 너무 신기해.
2: 여기 전국에서 가장 추운 데가 홍천입니다.
1: 자, 우산 필요 없어요. 아마 이걸로 우산 만들 수 있어요.
3: 그러게.
1: 그, 자, 이렇게 펜처럼 이렇게 써.
4: 아, 그러네요. 아니, 로마 때 아마 이런 것 아니었어요.
2: 신기하식 쓰고 다니니까.
4: 와우, 대박.
1: 네, 이게 지금 시원하세요, 사장님?
2: 네, 시원합니다.
3: 부채, 부채. 바나나 부채.
2: 은행나무입니다.
3: 은행나무. 네.
1: 혹시 이거 그 나무도 몇 살이에요? 언제?
2: 아, 이게 한 6, 7년밖에 안 돼요.
1: 오, 아, 진짜?
2: 네네.
1: 7년밖에 안 되는데 이미 이런 사이즈예요. 와,
3: 잘. 와, 근데 이렇게 나무 사이 햇살 이렇게 비치는 게 너무 이쁘잖아.
1: 영화스러워.
3: 약간 진짜 유럽 영화 같아.

0: 복숭아 밭으로 가보시네요. 이게 복숭아 밭입니다.
1: 오, 와우. 이게 노란색 봉지 보이에요?
0: 네, 요게 이제 뭐 색감이나 어떤 방패나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1: 네.
0: 이렇게.
1: 아.
0: 이거보다 저쪽 거 하나 따볼까요? 요거 따보세요. 요거 따시고, 요거 따시고, 요거 따시고.
1: 어, 따도 돼요?
0: 네, 따서 이렇게.
1: 네.
2: 살짝 돌리면서.
1: 살짝 돌리면서.
0: 아, 진짜? 네, 잠시만요.
2: 그럼 해봐요.
0: 오케이.
2: 골목대. 어, 내컬
0: 오케이.
2: 어, 딱 있었다.
1: 아, 와, 오늘 색상 보면. 오. 네. 오, 사장님 잘하시오.
0: 구독.
1: 짜란.
2: 어, 형 거, 형 거 제일 이쁘다.
1: 아, 그래서 바로 뭐, 혹시 바로 예. 먹어도 돼요?
0: 바로 먹어도 돼요.
1: 와, 맛있죠.
2: 엄청 달아.
1: 오.
0: 아이.
1: 이 와 진짜 맛있어.
0: 야 이거보다 더 멋있는 게 있어요 우리 농장에.
1: 그래요?
0: 보시러 가시죠.
1: 이거보다?
0: 어 빨리 가요.
1: 갑시다.
0: 렛고. 이거 내 본가? 다 온 것 같은데요.
1: 오 와우. 저게 바로 호빙이다 호. 저게 바로 호빙이다 호. 아우.

0: 거기에서 직접으로 맥주도 하세요? 만들어서요?
1: 체험으로만.
0: 사장님 여기는 너무 이쁜데 사진 찍어볼까요?
1: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먼저 자연스럽게.

0: 확인합시다. 괜찮은 사진 있을까?
1: 어, 이거 괜찮은데?
0: 아, 그리고 이런 거?
1: 아, 그,
0: 맞아. 이 걸었을 때 이거 괜찮지?
1: 이런 거 괜찮아. 예. 얼굴 안 보여.
0: 예.
2: 오셨으니까.
3: 저 이렇게 호베의 풍경을
0: 네.
3: 더 아름답게 아마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0: 아, 진짜요?
3: 고가 사다리.
0: 고가 사다리?
3: 예. 한번 가시죠.
0: 네.
1: 오, 재밌겠다.
0: 와.
1: 오, 약간 널이 끼고 다는데 기분 날 텐데.
3: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요.
0: 오!
3: 이렇게 하면 내려가요.
0: 네.
3: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 오. 오케이.
1: 자, 한 분씩.
0: 아, 먼저.
1: 어, 한 명씩.
0: 먼저 가요, 먼저 오케이, 가요. 오케이, 오케이.
3: 자, 이거.
0: 하강.
1: 올라가요.
3: 쭉 올라가세요. 쭉.
0: 와!
1: 와, 진짜 높아.

0: 근데 원래 어떻게 타요? 네? 어떻게 타요?
1: 아, 이거 기계로 타요.
0: 아, 기계로?
1: 네, 이렇게 딱 기계 물리면 이제 혹은 혹대로, 입은 입대로, 네네네. 열면 열매대로.
2: 와, 형, 너무 재밌다. 이게 풍경이 진짜 장난 아니야.
1: 다음에 이제 폴.
3: 네네네.
0: 우리 행위 하셔야지.
3: 아, 하나도 안 무섭지.
0: 빨리.
3: 하나도 안 무섭지.
0: 빨리.
3: 제가 용감 진짜 많은 재밌어. 남자. 하나도 안 무서워.
4: 아. 출발!
3: 괜찮네.

0: 개그.
1: 형 어때요?
2: 아우 미쳤어요. 너무 좋아. 우! 멋있다.
1: 멋있다.
2: 와우.
3: 아저씨 난리 났어.
2: 와우.
1: 형 데려와요. 헛 먹지 말고.
2: 오케이.
1: 자, 좋았어요?
2: 아, 너무 좋아요.
3: 와우. 근데 좋긴 진짜 풍경 너무 예뻐요.
1: 이 호비 원래는 미국 이 거잖아요.
3: 네네.
1: 미국 분이 오니까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이 풍경하고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3: 아우. 거꾸로, 거꾸로.
1: 이게 호비.
3: 네.
1: 요 노란 가루가 네. 이게 루플린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맥주 맛을 좌우를 하죠.
3: 아,
1: 살짝.
3: 네.
1: 써요. 살짝.
3: 먹어봐요.
1: 요 이제 먹어. 자, 요걸로 이제 차로 끓여 먹어도.
3: 네. 그러네요.
1: 정신 안정.
3: 그 맥주 맛 먹을 수 있을
1: 그 맛있었어요. 씁쓸한 그.
3: 네네네네네. 아우.
1: 조금 이따 이걸로 담근 맥주를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시원하게 내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3: 지금은 맥주 바로 드시죠.
1: 맥주 너무 땡겨요, 지금.

0: 이거 자연에서 직접 하신 맥주. 테이스팅.
1: 너무 궁금해요. 아우, 냄새 죽인다.
0: 짠. 오!
2: 감사합니다.
0: 네. 이게 자연이지.
1: 네네네. 센 맛.
2: 효모가 살아있어요.
1: 네네네.
0: 그쵸.
2: 효모가 살아있어요.
1: 신기해요. 시간 얼마나 걸려요?
2: 2시간 걸립니다.
1: 만드는 건?
2: 네. 만드는 게 2시간 걸리고.
1: 발효 시간
2: 좀. 숙성이 한 2주일 걸리죠.
1: 아, 예.
0: 근데
1: 예.
0: 그래도 금방.
2: 한 열흘?
1: 열흘. 와인은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네. 와, 한 달, 두 달, 세 달.
0: 2년, 3년.
1: 폴란드도 맥주 엄청 지역마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0: 역시도 맥주 만드는 그 공장인데 이게 약간 폴란드 맥주 아, 그래? 조금 센 느낌 있어요.
1: 진한 하죠.
0: 네, 진한.
1: 그래서 약간 진한 맛도 있고. 네. 또 알코올도 좀 센 거예요.
2: 몇 도일까요? 8%?
0: 이게 7도? 8도?
1: 맥아를 담았을 때 당을 많이 높여놓으면 어느 정도 첨가하느냐에 따라 탄산과 어떤 그 알코올 성분이 확 달라지죠. 네.

0: 그리고 그
1: 술 아니니까.
0: 감사합니다.
1: 행님이잖아.
2: 예이. 여기다 콧물 하나 같은 거 올라.
1: 어 좋다 좋다.
0: 와우.
1: 오 장식.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짠.
0: 원샷.
1: 뜨거울 걸? 어 근데 향부터 약간.
2: 오. 쓰죠.
1: 그.
2: 짭짤한.
1: 보리차 둥글레차 섞인
0: 보리차
1: 느낌.
0: 비슷해요.
1: 근데 이게. 향이 그 풀 향이 되게 산다고 해야 되나?
2: 짭짤한 게 이게 홈맛이죠.
1: 근데 이렇게 홈하는 농장 많이 없잖아요 한국에. 그거 무슨 생각하셔서 그게 아, 좋고.
2: 여기를 원래는 한 80년대 홈을 많이 했었어요. 아버님 쫓아서 많이 했었고 우리 동네에서만 아. 한 50톤 생산을 했었어요.
1: 와. 네.
2: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인건비가 오르고 그러니까 다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제가 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찾아다녔죠. 그래서 이걸 찾아서 증식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홈농가인데 지금 여기서 아홉 농가가 같이 홈농사를
0: 짓고 네네네네. 그게 혹시나 그 홉스 그 맥주 만드는 회사한테 팔아요?
2: 아 그렇게도 팔고 이제 이게 이제 건강식품
0: 아 건강식품
2: 아 네네 수면 유도제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 그쪽으로 많이 나오고
1: 이거 네. 바, 벌써 안, 그 신경 안전 된 것 같아.
0: 네, 이 맥주도 궁금해요.
2: 아,
0: 흑맥주 먹어볼까요?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1: 반가워요.
0: 네, 반갑습니다.
1: 건배. 네,
0: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너무 좋다 이거.
0: 네 이제 완벽한 순간인데. 고마운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떤 농장 일 같은. 아,
2: 우리 옥수수 따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0: 어, 네네. 아, 네,
1: 가시죠.
0: 한번 봐라.
1: 가시죠.
0: 아,
1: 이거 마시면서 가야겠다.

0: 한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저희 집 주인입니다.
0: 안녕하세요.
2: 주인.
0: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와이프 도와드릴까요?
3: 어, 도와주시면은 감사하죠.
2: 바로 도와드리죠.
3: 옥수수 이거 네. 저희까지 다 따가지고 오시면은 옛날에 저가 먹던
0: 네네네네.
3: 어렸을 때 먹던 옥수수 요리해드릴게요.
0: 옥수수 요리 알겠습니다.
2: 네네. 배고프니까 빨리 하자.
4: 그렇죠. 일합시다.
2: 어, 아야. 오, 잘 딴다요. 어, 어, 어. 살짝 굴리면 돼.
0: 테트리스 제대로 하면 예. 할 수 있지. 허! 하야.
2: I love to work on the farm. Brings me back the old memories.
0: 마지막!
2: 이제 그만해!
0: 알겠습니다. 어때요? 진짜 끝까지. 야! 만족하세요?
2: 네.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많이 땄죠? 앉으세요.
0: 어, 네.
3: 땀 많이 많이 났죠?
2: 어. 네, 엄청 더워요. 빨리 요리를 해서 먹읍시다.
0: 네.
2: 좋아요.
0: 네.
2: 어.
0: 그래서 원래는 옥수수 언제부터 그 심어, 그리고 심어마다?
5: 5월 한 9일?
0: 5월 9일?
5: 네, 그때 심어서 이제 지금 먹는 거죠.
2: 5월 9일에 이렇게 심어.
5: 네.
2: 그리고

0: 8월 11일 수확.
1: 뭐, 5월 9일이 또 내 생일이에요. 어?
2: 아까 이거 옥수수로 전통요리 어렸을 때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요리예요?
3: 옥수수 전이라고 하는데요.
2: 네.
3: 옥수수를
2: 네.
3: 밖에 옥수수 있으면 이거는 칼로 점여요. 옥수수를 딱 단단해죠.
2: 네.
3: 칼로 한 다음에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곱게 갈아서 그걸로 전을 만듭니다.
2: 오, 빈대떡 같은 느낌인가요?
3: 그렇죠.
2: 그러면 전이니까 또 막걸리 한 잔 하셔야죠.
3: 막걸리요?
1: 좋아요, 막걸리? 네.
2: 아, 그럼요. 없어서 못 먹어요.
4: 한번 씻어야 되지 않을까요?
1: 자, 이 끝으로 가면 힘들어요. 요 입부터 해야 돼.
2: 네.
1: 네? 이렇게.
2: 한번 해볼까요?

0: 하시는 거네요?
1: 네.
2: 아니야, 그냥 아직 힘으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말고 그냥 힘으로 하고 있어요. 오케이.
1: 네, 수고했어요.
2: 고맙습니다.
0: 이거를 한 곳에다가 섞지요?
1: 네. 우와,
2: 진짜 많다.
1: 우와!
2: 재밌네요. 재밌다.
1: 자, 누워.
3: 하나, 둘, 셋. 누워.

0: 갑작스럽게 그 전 그냥 옥수수천
1: 전이야. 전 아무것도 안 적고.
0: 예예예. 예, 예.
1: 옥수수만.
2: 이게 옛날에 내가 먹던 음식이에요.
3: 언제예요? 언제?
2: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먹던.
4: 어, 좋나요?
2: 초등학교.
4: 와.
2: 50년 전 음식이에요.
3: 와, 대박.
2: 아이고 어머니.
5: 복숭아를. 어. 잘 먹어요.
3: 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2: 어, 감사합니다.
6: 여기 한번 맛 보시고서는요, 네, 익숙한지 어디 맛이 없던지 한번 보세요.
5: 진짜 맛나요.
2: 감사합니다. 맛이 어때요?
0: 네.
5: 간
6: 쓴 거 간을 안 넣었어요.
2: 아, 그러면 우리
6: 간장을 만들어 오긴 했어요.
2: 맛을 한번 같이 한번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 한번 먹어보고.
6: 맛있어. 옥수수. 국가는 더 안 넣어도 돼요, 언니?
2: 어때요?
3: 맛있다. 쫄깃해, 엄청.
5: 맛있어요?
3: 밀가루 하나.
2: 네, 맛있어요.
3: 밀가루 하나 더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쫀득하지?
5: 옛날에
3: 간장 주워 먹으면 그래서.
5: 이런 음식을 해가지고 즐겁게 살았어요.
2: 야, 옛날에 비 오는 날 다닐 때는 엄마가 이 부침이 부쳐주던 게 제일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 어머님 한번 손맛 좀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쳐보시던데.
5: 여기도 지금 친집 사람이 돼서 또 제일 더 맛있게 부치면 되는데.
6: 아들이 아니, 이게 서울 음식이고 하니까 어머니 손맛이 더 그리우실 거예요.
3: 너무 배고파.
5: 여기다 이거 파츠를 넣어서 이렇게
6: 반에?
5: 접어서
6: 지금 넣어요?
5: 지금
6: 여기 약간
5: 꺼내가지고
6: 이거 익었을까요?
5: 익었을 것 같아.
2: 네.
3: 그렇죠.
2: 네.
3: 시골은 뭐 우리 다 기운 걸로 다 먹고 해 먹고 다 하니까.
2: 그럼 우리 집에서 해 먹는 거 외에는 간식이 된 거 없었거든요.
3: 어머니 그 지금 이렇게 옥수수전 해주셨잖아요. 이게 원래 어머님이 이렇게 개발하신 그런 뭐 유래 같은 거예요?
5: 부모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3: 그러면. 지금 어머니 하시는 그 레시피 그대로 어머니 하셨던 레시피 어머니
5: 네.
3: 오 대박. 그게 약간 재밌죠. 그 변하지 않고.
2: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현대 음식에 이제 말이 잊혀져 간다는 게 좀 아쉽죠.
3: 그렇죠? 그러네요. 네. 시골 와야 돼.
2: 시골
3: 시골 와야 돼.
6: 시골을 해달라.

0: 고쳐보았어요. 우리가 일찍 그 농장 그 청원에 갔어.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농장인데 근데 예쁘게 있고 볼 수 있는 것 많고 여러 식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수제 맥주 마셨어요. 그리고 그 옥수수전 그리고 사장님도 너무 잘랑 우리를 챙겼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옥수수 따고 끝까지 이렇게 요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1: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시골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한 끗 차이에요. 뭐 아니면 도우니까 한 번 그 매력에 빠지면 계속 이렇게 오게 되는 또 새로운 지역 갈 거잖아요. 새로운 지역 또 다른 음식 다른 살짝 또 지역마다 이 사람 정서라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거 배울 수 있고 좀 재밌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2: 아, 갈 때가 됐어. 우리 이제 돌아가야 돼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3: 안녕히 계세요.
2: 감사합니다.
3: 사장님,
2: 돌아갈게요.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Don't. 사진가가 평생 살면서 유네스코 등재에 관여했던 걸 한 번의 기회가 있을까 말까인데 그래서는 백제 역사 일록 주고 가야구 문군 홍구천왕각하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문화유산 등재에 네 번이나 참여를 했었다는 것이 사진가로서는 크나큰 영광인 거죠. 이제 최근에 끝낸 거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업 이어지는 수도성곽을 이제 최근에 등재 신청 촬영을 이제 마쳤죠. 문화유산 사진가 서헌강입니다.

사진은 저에 있어서 사진은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이고 내가 느끼는 대상에 대한 휴머니즘을 전달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상과 나의 느끼는 그 휴머니즘,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 그런 생각들을 사진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죠. 사진에 관심을 가진 거는 기계에 매료됐죠. 카메라의 그런 메커니즘, 그 기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멋있었다는 거죠. 그다음 셔터 소리.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천안 문화원에서 이제 개인전을 열은 거죠. 매형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사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고 싶은 거야?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너무 당황한 거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물론 이제 대답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주물주물하니까 이제 매형이 그러는 거죠. 나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용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사진을 시작했으면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진가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너도 즐겁고 네 주변 사람도 다 즐거울 거야.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아, 앞으로 사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온 거죠. 근데 그게 계속 화두가 된 거죠. 한국에 있는 문화유산은 어떤 종류든지 간에 다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부터 일어나서 설렘이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문화재와 어떤 유적지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까. 가기 전에 약간의 공부 아니면 자료 정리, 자료를 찾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찍을까. 시나리오를 다 구성을 하죠. 구성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 도착하고 유물을 봤을 때 이제 무언의 대화를 하는 거죠. 문화재와 유적지가 이제 서서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서 왔지만 이제 나의 모습은 봄이 제일 이쁜 것 같으니까 봄에 한번 다시 오면 안 될까? 아니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그때 그럼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 여기는 언제 어느 시간에 사진으로 표현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라는 게 나오면 그 시간에 맞춰 가는 거죠. 그때 가서 보면 역시 그런 환경이 딱 조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진가는 이야기꾼인 거예요. 사진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조선왕릉을 뭘 보여줘야 되지? 유네스코 등재? 물론 이제 조선왕릉이 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지만 외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봉분 형태도 똑같고 성물 위치도 거의 비슷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 가장 최고인 장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인석이라도 다 똑같은 문인석이 아니고 얼굴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새로운 장인이 와서 해야 되니까 그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때는 이게 무덤이고 망이 무덤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이미지지? 현재로서는 왕의 모든 무덤보다도 사람들이 힐링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조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 숲이 조성이 돼 있고 잔디와 모든 것들이 아주 힐링 공간에 최적화가 된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힐링 공간이다. 지금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단절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죠. 가서 무턱대고 찍는 경우는 없어요. 사전에 머릿속에 구상을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냥 카메라만 가서 그냥 눈에 되는 대로 찍으면 아름다운 장면을 완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끄집어낼까? 머릿속에 구상하고 갔던 이미지가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와야 되고 아 여기는 막 이를테면 뭐 비가 오는 날 찍었으면 좋겠다. 눈이 덮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눈이 왔을 때 낮에 찍을까? 눈이 오면 밤에 찍을까? 새벽에 찍을까? 이제 그거만 색깔이 다 틀리거든요. 이야기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다니면서 체크하는 거죠. 여기는 눈이 왔으면 좋겠고 밤이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도심 불빛과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림대로 똑같이 현장의 모습이 안 됐더라도 가능한 비슷하게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모습이 또 연출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 더 멋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구나. 좋아. 이 시간에 오히려 잘했군. 그럼 이제 그렇게 작업한 거죠. 유네스코 등재권 중에 이제 방구천 암각화가 있는데 평소에는 보통 물속에 잠겨져 있고 봄철이 좀 지나면
수위가 좀 내려가면 이제 그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암각하기 때문에 이제 바위에 새긴 그림인데 그것은 햇빛이 없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성이 됐을 때 그 고래 그림이라든지 사람 그림, 사람들이 형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짧아요. 그래서 날짜를 택해드려도 그날 날씨가 안 좋고 흐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암각화를 새겼지라고 이제 또 궁금했었는데 그 바로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면서 그때 이제 같이 간 후배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울림이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평평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바위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빗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 그분들이 굉장히 신성한 지역일 것 같다. 아 그냥 여기 암각화 생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지형을 어떻게 보여야 될지? 그러면 아 지형을 보여줘야 되지. 단순히 암각화 보는 게 아니고 해 막 뜰 무렵에 안개가 약간 있을 때 드론을 띄우니까 너무도 멋있는 거예요. 그 계곡에 따라서 물안개가 약간 켜 있고 저기서 해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스펙타클한 거죠.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딱 완성이 됐을 때 정말 쾌재를 느끼는 거죠. 옳은 그림이 나왔구나. 내가 완성하고 싶은 그림이 나왔구나. 그런 과정이 저로서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죠. 우리 문화유산이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40만 여점이 좀 나가 있다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법적으로 그거 우리 거니까 그냥 우리로 주세요라고 할 수는 못해요. 국외조사를 처음에 할 때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미지로 사진 이미지로 환수를 하자. 한편으로 저한테는 벅찬 일이에요, 사실은. 그때는 필름 시절이기 때문에 필름도 많이 싸가지고 가야 되고 현상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미지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떤 연구자가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자. 그래서 이 유물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리에서 조사하러 왔으니까 모든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대로 이미지 환수를 하자. 나는 오늘도 유물과 대화하러 간다라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이제 에피소드, 유물 유적지에 가서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유물을 사진 찍었는지 그 사진이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만든 책이죠.

사진가로서 보람은 뭐냐면 사진을 보고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거죠. 저는 길 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흥미를 주고 여기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는 시간이 되시고 그 시간이 되면 여기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한국의 문화유산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사진가인 저로서 큰 보람인 거죠.

0: 드리는 것이 저희가 자부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에 발맞춰 K-푸드 및 간편조리식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완성도 높은 음식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since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After measuring the ingredients accurately, the materials go through the mixing process. Based on the cutting-edge automated facilities, the firm has built a stable and reli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0: 서울에서 생산되는 제품 품질의 핵심은 가열 살균 기준 및 이물질 검출 공정을 철저하게 거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열 살균 단계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65도에서 100도까지 10분 이상 유지해 유해균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온도와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맛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박스 포장 직전의 금속 이물 검출 단계입니다. 아주 미세한 단위의 금속까지도 검출해 소비자 안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nd it has provided more flexible responses to the market by making multi-kind products in large quantities, as well as providing OEM products in large scale.
2: 소울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무엇보다 제품 불량률 감소에 집중했습니다. 불량이 줄어야 생산성이 오르고 그것이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기존의 수작업 체크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원료 입고부터 납품까지 재고 관리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함께 AI 시대에 발맞춰 빠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produced samples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experience. And considering the feedback coming from the clients, it has developed optimal products. By achieving patent from different packing devices and fried rice sauces, the firm h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0: 소울 연구팀에서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도시락용 소스, 버거 소스, 치킨 소스, 양념류 소스 등 최신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소스를 여러 기업의 요청에 맞춰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더 편리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1: Seoul has promoted continuous growth by developing creative ideas and premium ingredients. And it aims to enter the global market by providing unique tastes that can act as a bridge between cultures.
3: 소울의 목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소울의 제품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공장 증축을 통해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고 자사 독자 설계 기계를 도입하여 저희만의 방식으로 더 안전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소울이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1: Seoul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premium food with improved tast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따단.
2: 짜잔. 에? 네? 네 개나 있어요, 처음으로.
1: 이거 한식이에요?
2: 이거 그거죠. 그 SNS 유명 우유 꿀떡. 꿀떡 시리얼이라고 시리얼 말아먹듯이 우유에다가 꿀떡 하는 건데 이거 너무 유명한데 못 먹었던 거거든요.
1: 이거 뭐 이거 뭔가 뇨끼인 것 같아요. 이탈리안 뇨끼.
2: 뇨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거 뇨끼인가요?
1: 이거 뭔가요? 이거 샐러드? 컵? 컵 샐러드?
2: 컵 샐러드?
1: 이거 김치예요? 이거 무슨 음료?
3: 아, 뚱바!
2: 아, 알겠어요. 뚱바가 있는 거는 그거다. SNS에서 다 유행하고 유명한 레시피.
1: 와,
2: 왜? 진짜 배우신 분.
1: 진짜 야무진 여자.
2: 야무진 여자?
1: 너 완전 야무진 여자.
2: 채연이스 야무진 여자.
1: 축구 네. 좋아하세요?
2: 축구 좋아해요.
1: 네, 이탈리아 축구 선수 여기 한국에 와서 네. 저는 그런 버터 고추장 파스타 이거
2: 아 진짜요?
1: 네, 준비해 줬어요.
2: 오.
1: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2: 시식.
1: 네. 오케이. 이거예요. 이거 시키시기.
2: 너무 귀엽다.
1: 아, 우리 직접 시키시기 해야 돼요? 뭐.
2: 근데 너무 귀여운데요? 뭐. 이거 약간 이렇게 아침에 막 준비해서 들고 다니는. 이게 내 밥. 이런 느낌.
1: 아, 너무 귀엽다.
2: 네, 그럼.
1: 자, 그러면 우리 시키시기 해야
2: 좋아요.
1: 되죠.
2: 좋아요. 체연식으로 해볼게요.
1: 멋지게.
2: 그 흔드는 거죠, 이렇게.
1: 이런 거 재현식이라고?
2: 아니 이거 와 죄송해요.
1: 이거 에 이거 잠깐만요.
2: 아, 너무 우리. 죄송해요.
1: 자 이제 그 재현식 너무 재밌는데 아마 우리 먹어야 돼서 파브리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이렇게 오! 오! 오! 바로 끝만 나와요.
2: 섞으니까 그냥 샐러드 완성입니다.
1: 자, 찐!
2: 찐! 게살, 아구.
1: 오, 맛있다. 고소하다. 아, 고소하다. 깨. 맛있다.
2: 맛있다. 조미료가 들어갔다고요?
1: 아, 그러니까 기 있어요. 계속 먹고 싶어서.
2: 그냥 감질맛이 난다 했다.
1: 네, 이거 조금 중독이 됐어요.
2: 근데 이게 진짜 이름이 오이 샐러드잖아요. 오이가 킥이에요. 나머지도 다 맛있는 소스인데 오이가 식감 면에서 완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역시 간장 들어가 있어서 감질맛까지 다 느낄 수 있어요.
2: 그러니까요.
1: 진짜 마법의 시즈닝. 이렇게 조금 넣으면 됐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간장 아직 조금 모르는 편이에요.
2: 진짜요?
1: 네, 왜냐면 소이 소스 더 유명해요. 한국에서 온 간장. 간장 다른 소이 소스랑 되게 달라요.
2: 다릅니다.
1: 두 번째 거.
2: 색깔부터 빨개요. 삼각형 뇨끼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1: 네, 그런 것 같아요.
3: 자, 찡.
2: 찡. 떡 같기도 하고 되게.
4: 오! 어, 생각보다 그냥 부드러워요. 와.
2: 하나도 안 쫄깃하고 부드러워요, 그냥.
1: 아, 맵죠?
2: 매운데 감자잖아요. 안은 안 매워요. 그래서 씹다 보면 괜찮다.
1: 어, 어떡해? 우리 재현이 많이 바뀌었어요.
2: 우리 채연이가 달라졌어요.
1: 응.
2: 배부르다. 맵긴 맵다. 맵긴 한데 안에 감자는 안 맵고 일단 이것만 봤을 때 되게 탱글 쫀득할 것 같잖아요.
1: 저도.
2: 아니에요. 그냥 단면 보면 감자. 근데 그냥 감자 아니고 더 부드러운 감자.
1: 조금 플러피한 거 폭신폭신?
2: 조회수가 왜 8천만 나왔는지 알 것 같은 게 일단 비주얼이 따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1: 그런 모양 어떻게 만들었어요?
2: 이거요?
1: 그 이거 맞춰보세요.
2: 뭔가
1: 어떤 거?
2: 아 이걸로.
1: 아 이걸로? 아 먼저 방울 모양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프레스하고
2: 이렇게.
1: 아, 와, 똑똑하네. 신기하다.
2: 진짜요, 오늘?
1: 다시 한 번?
2: 다시 한 번?
1: 아, 진짜? 우리 아까 만났는데 왜 유주지 않았어요?
2: 왜냐면 오늘은 제가 이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1: 오, 자신감이 넘치네요.
2: 지난번
1: 와우.
2: 화는 김치치즈 버거? 네, 제가 졌습니다. 근데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 중에. 오늘 먹으면. 제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자신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죠.
1: 파브리식도 오늘 보여드릴게요. 예? 방운이? 그 뭐예요? 헐!
2: 채연식! 재료는 단 3개. 버터, 꿀, 소금입니다. 끝! 근데 이것만 먹는 거 아니죠.
1: 아,
2: 여기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걸 만들고 안 돼요. 이거와 함께 먹을 겁니다. 먼저 버터 이 정도에 꿀은 요만큼 다 부어줄게요.
1: 그렇게 많이? 이거 난생 처음이에요.
2: 섞어주면 이제 버터가 녹습니다. 여기에 네. 소금을 넣어줄 건데
1: 반찬 반찬?
2: 이 정도만.
1: 오늘 이걸로 이길 거라고?
2: 이렇게.
1: 많이 많이 기대돼요.
2: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1: 누룽지!
2: 누룽지입니다, 누룽지.
1: 누룽지 진짜 한국에서만 이거 볼 수 있는 거. 완전 K-스타일이에요. 그래서
2: 이 소스와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1: 오, 오. 궁금하네요. 자, 저는 많이 많이.
2: 징!
1: 와우. 와우, 맛있다. 전제죽으로 잘 모르겠어요.
2: 오!
1: 오, 예스.
2: 맛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1: 뿌려주세요. 아마 해외 친구들도 이런 방식으로 라면 먹을 수 있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맞죠?
2: 완성! 아, 저는 저만 완성.
1: 왜 다 버렸어요? 조금만.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이거 한 번은 이런 한번 이쪽에 한번 먹어봐 주세요. 그럼 안 넣어.
2: 맛있다. 짜긴 한데.
1: 맛있어요. 입안에 다 짭짤해요. 그러면 짜잔!
2: 짜잔!
1: 재영의 마법의 개소 분리되는 소스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2: 우와.
1: 오케이. 자, 짠. 어? 어? 저는 어제 치과위원회 가봤어요. 임플란트 2차 했는데 오늘 이런 요리 진짜 잘 안 맞는 요리예요. 파브리식. 자, 이제 맞춰봐 주세요.
2: 토스트네요.
1: 예스! 진짜 길거리 토스트. 그런 토스트 안에 특별한 양념 있어요.
2: 김치?
1: 김치?
2: 마요네즈.
1: 마요네즈. 혹시 콜슬로 아세요?
2: 네. 아, 그거를 김치로.
1: 그러면 따라 해보세요. 쉽게.
2: 김치전 반죽 같아요.
1: 배추 김치, 배추도 캐베지라서 너무너무 잘 나와요. 우리 토스트 해봅시다. 여기 햄 구워줘야 돼요. 감칠맛 강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계란.
2: 저 계란 후라이 잘해요.
1: 어?
2: 저 계란 후라이 잘해요.
1: 어? 도와주세요. 그러면 전 다른 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세요.
2: 네, 이제 해야 돼. 이런 사람 너무 싫은. 이건 너무 성공했잖아요. 뭐 타는 거 아니에요? 다 안 할 것 같아.
1: 우리 살릴 수 있어요. 버터 조금만 이렇게.
2: 아, 식용유 역할이구나.
1: 잘 구워주세요.
2: 가정적인 모습! 과시! 핫!
1: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뭐 하는 거?
2: 에?
1: 왜 뒤집어? 뒤집었어요. 계란파이! 이거 원 사이드로 이렇게 구워주죠. 어,
2: 제가 먹을게요. 아, 죄송해요.
1: 이거 뭐야, 이런 거. 야무진 여자.
2: 야무진 여자예요.
1: 라고 불렀는데.
2: 야무진 여자예요.
1: 이게 무슨 디자스터. 잘 아,
2: 처음에 버터를
1: 만들어.
2: 오.
1: 고.
2: 제가 해요? 아,
1: 네?
2: 제가 해요?
1: 네. 실력 보여주세요. 지금 오.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3: 하트 모양.
1: 이제 여기로 옮길 수 있을까요?
3: 네.
1: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우리 계란 프라이.
2: 하나도 안 해요?
1: 아, 이제 감을 잡았어요. 오, 오늘. 예! 오. 좋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2: 성공했다, 드디어. 엄마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1: 인생의 첫 번째 계란 프라이. 예! 성공, 성공. 오케이, 이제 빵. 코팅은.
2: 아, 치즈로.
1: 꿀팁이에요. 바삭바삭해지면 바로 이렇게.
2: 오, 오!
1: 아하.
2: 예쁘다.
1: 예스.
2: 음흠.
1: 음흠.
2: 오.
1: 이렇게 김치 콜슬로. 오,
2: 예쁘다.
1: 그리고 이제 자 우리 이제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야 되죠.
2: 설마. 아, 이걸 한 번 더 길거리 토스트처럼.
1: 자,
2: 맛을 와.

0: Ding.
1: Okay.
2: 길거리 토스트 맞나요?
1: 원래 길거리 토스트 양배추보다 이거 김치 콜슬로.
2: 식감은 똑같아요.
1: 역시 항상 김치기예요. 김치치즈, 김치마요.
2: 그리고 보니까 햄버거에도 오늘 먹은 토스트에도 다 김치가 들어갔죠. 볶은 김치랑 같이 됐고 오늘은 김치랑 마요네즈랑 해서 들어갔으니까 같은 김치지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1: 우리 많이 보여줬죠?
2: 많이 보여드렸죠.
1: 7편.
2: 네. 네. 지난번에 김치치즈 버거 기억에 남았고요. 오늘 토스트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악이었던 거는 안 물어보셨지만 김치 크림빵이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한국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K-POP을 진행하면서 이 K-푸드를 숫자와 함께 소개시켜드리고 파브리 셰프님의 요리도 먹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1: 저는 진짜 재현이랑 하게 돼서 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3: 술을 한다면 뭘 소개하고 싶어요?
2: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쨌든 K-POP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음식과 음악 좀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1: K-POP에 대해 네. 새로운 시리즈 만들면 좀 뭐 할 수 있을까요?
2: 아니, 저도 네, 오늘 그냥. 계란 후라이 했으니까 셰프님도 뭐 트리플에서 춤 한번 춰주시면 감사합니다.
1: To be continued. Bye bye.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private homes. He wanted the pieces to be shown to a wider audience in France. So he sent it to museums and libraries, public museums, public libraries, to be shown to many, many French people. That was his intention.
1: Not for his own home. He sent them to public museums and libraries so that more people in France could see them. And out of that collecting came something else. This is it.
2: 보리스쿠랑의 한국 서진은 당시 한국학이라는 용어조차 없었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작성된 한국 고서에 대한 방대한 규모의 서지 자료입니다. 또한 구한말 한국 고서의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적 가치 때문에 오늘날에도 한국학을 공부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필수적인 자료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 Bibliographie Coréenne, The Korean Bibliography, a catalog of some 3,000 titles published in Korea at the time. Each one tracked down, described, and annotated in French. It was compiled by Maurice Courant, an interpreter at the French legation in Seoul. But someone else set the work in motion.
2: 한국 도서에 대해 연구하고자 했던 그런 열망은 모리스 꾸랑보다 오히려 꼴랭드 플랑시 쪽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리스 꾸랑이 보낸 편지를 보면 한국 서지의 초기 구성이나 범위는 꼴랭드 플랑시가 주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Courant's name is on the cover, but it was Colomb de Plancy who shaped what the work would be. And the catalog holds books that no longer exist.

0: As far as I can judge at present, Korean ceramic technology was far more advanced than I had initially thought. And it also underwent a much greater process of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than I had originally anticipated. However, now that I have undertaken this research, I believe that you, like myself, would agree that we should endeavor to pursue this study as thoroughly and comprehensively as possible.
1: We met Lee Ho-sun, one of the curators behind the exhibition.
2: 우선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양국이 공예를 매개로 활발하게 교류를 한 양상들을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1: Seoul, Busan, Ulsan. These vases were made in France and named after Korean cities.
2: 플랑시 공사가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유산들을 한 2600점가량 모아가지고 프랑스에 기증을 해요. 그중에 도자 쪽에 굉장히 조회가 깊었어요. 수백 점에 당한 뭐 고려청자를 포함해서 수백 점에 달하는 도자기를 세브르에 기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브르 도공들이 그 기증을 받은 시점이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요것들을 좀 연구하고 해서 뭐 서울, 뭐 부산, 울산이라는 우리나라 지명의 화병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외형 도자의 그 형태는 우리 도자를 닮았지만 뭐 이렇게 유약이라던가 장식 기법 같은 경우에는 당시 최신 그 프랑스의 미감이 담겨져 있어요.
1: So what makes them French?
2: 플람베라고 하는 유약이 있는데요. 그게 프랑스어로 화염이란 불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른거리는 그런 우연성을 가미한 그런 유약인데요. 그런 거라던가 뭐 당시에 유행했던 아르누보 양식 이런 것들이 그 시문이 돼 있습니다.
1: 네. And here they stood together. The Korean originals and the vases Sevres made from them.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 전주 세계수리축제가 새롭게 선보이는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뚜라기 사회를 맡은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은 17, 18세기에 유럽 음악을 대표하는 합시코드 음악과 같은 시기에 조선 선비들이 향유하는 우리의 예술 가곡을 함께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음악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악기 합시코드는요, 16세기 초반부터 약 300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반 악기입니다. 외관상 피아노와는 비슷하지만 피아노와 달리 페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이 불가능하지요. 대신 아티큘레이션 등의 어떤 연주 방법을 통해서 강약과 음색의 변화를 도모하는 악기입니다. 보다시피 악기 자태만으로 피아노와는 다른 바로크 시대의 특유의 그런 멋과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 컨셉인 여창 가곡과 풍류 음악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우조 이수대엽과 수룡음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우조 이수대엽은 강권순의 노래와 하주화 명인의 검은고 연주로 듣고요. 바로 이어서 수룡음을 김상준 단소 연주와 이민주 합시코드 연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럼 두 곡을 박수로 청해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가곡은 우리 전통 성악 장르의 3대 장르의 하나입니다. 판소리, 범패, 그리고 가곡 이렇게 꼽고 있고요. 또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제30호로 등록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장르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느린 이스트웹을 들으셨고요. 이제 조금은 거뜬한 우락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편수대엽과 태평가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우락과 함께 들으실 곡은 이민주 양의 그 합시코드 독주 쿠프랭의 신비한 장벽을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의 바로크 작곡가이자 건반악기 연주자였던 프랑수아 쿠프랭의 클라브센 곡집 4곡 중에 2권에 수록된 론도 형식의 곡입니다. 자, 이어서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즐기고 계시나요? 오늘 이제 마지막 두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연주에 참여해주신 출연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 가곡의 악기 연주자에게는 율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또 노래하는 가창자들에게는 가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용어가 딱 어울리는 분들인데요. 먼저 조선 사회의 선비들이 시그니처, 요새 말로 시그니처 악기로 그때 말로는 이제 백악지장, 100개 악기의 장, 최고의 장, 장이면 최고의 장인이죠. 를 연주해 주신 검은고 악기 연주자, 우리 시대 율계 하주아 명인이십니다. 네. 하주아 선생님은 현재 서울 예대 명예교수와 수연풍류방 대표로 활동 중이시고요. 정악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풍류의 맛과 멋을 보존하고 계승하시는 대표적인 검은고 율객이십니다. 그리고 단소와 대금을 잡아주신 우리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위원 김상준 율객이십니다. 여창 가곡 이수자로 즉흥과 창작 그리고 전통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강권순 가객이십니다.

네, 한국 전통 음악에 새로운 결을 더해준 합시코드 연주자 이민주님이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합시코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두 곡을 이제 소개하고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가곡의 편수대엽과 태평가입니다. 편수대엽의 편은 아직 좀 후대에 생긴 곡이기 때문에 박자가 원래 이 가곡의 이 박이 여러분은 못 느끼셨겠지만 박자가 있었습니다. 느린 박이 16박으로 한 장단을 한 프레이즈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이즈 주기가 짧아져서 편은 촘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 장단이 10박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템포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거뜬한 그런 느낌의 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편수대역까지 조금씩 빨라졌던 곡이 마지막 피날레인 태평가에 오면 다시 풀어집니다. 굉장히 느려지고 우리 그 전통 음악의 전개 과정을 보통 기경, 결, 해로 얘기하는데 그 해, 풀 해자에 그 풀어지는 그런 맛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창이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맛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편수대엽과 이 태평가를 연이어서 들으시면 조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두 곡을 박수로 맞이할 거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0: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3: 전쟁터가 됐어요.
0: 오! 오픈 찬스.

0: 어, 형. 맛있었어?
1: 딱 시원했어. 뭐 하고 있어?
0: 나 특산물 관심 많아갖고 응. 홍천 특산물 뭐 있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1: 감자, 감수수
0: 그렇지 그거는 강원도 특산물이거든? 어. 근데 여기 홍천이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꽤 있어 뭐 어미자도 있고
1: 잠깐만 오 맛있는 거 보았어 이거 뭐야? 홍천 떡?
0: 떡
1: 호떡? 호떡이야?
0: 그게 아마 시장 가면은 떡집에 들어가면 거기 있을 거거든? 응. 근데 내가 볼 때 찰옥수수 농장 가볼까? 거기 찰옥수수랑 어. 막 이것저것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 정원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가보면 또 재밌을 것 같고 옥수수 좋아. 괜찮아?
1: 어, 옥수수
0: 좋아해?
1: 먹자
0: 그럼 지금 출발할까? 응. 한 10분 뒤? 준비 다
1: 그래.
0: 됐어?
1: 오케이, 그럼 가자
0: 가자
1: 렛츠고
2: 친구도 메미살이 진짜 미쳤다. 어, 진짜 진 여름이야.
0: 진 여름.
2: 진 여름.
0: 근데 여기 이게 소나무인가? 어.
2: 근데 진짜 크다. 엄청 이뻐.
0: 이거 엄청 크네.
1: 와, 이 여기 나무? 뭐 있지?
3: 이 나무 봐서 장난하냐?
0: 그러네. 와. 엄청 크다.
3: 그리고 200년 나무야?
0: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무 좀 많고 있어야 햇빛 좀 가려져서 어. 좋은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볼까?
1: 어, 그렇게. Amazing garden.
0: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1: 아마 누가 계시는 것 같은데?
0: 저기요.
4: 저기요.
0: 어,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여기 사장님이세요?
0: 네, 지나가다가 너무 이뻐 보여서 아, 한번 네. 들렸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4: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0: 들어오면서 네, 형님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그 가든 정원 인테리어 너무 이뻐가지고 어.
4: 저희 그 농장이 약간 유럽형이에요. 정육구 방식. 그래서 전체 직선을 이렇게 다 해서 쭉쭉 이렇게 직선을 다 뽑았죠.

0: 그러네요, 진짜.
1: 근데 신기하니까 방금 봤어. 이거 바나나 나무예요?
2: 아, 저거요? 바나나. 저게 한국 바나나죠. 그러니까 파초.
1: 한국 바나나?
2: 예. 옛날에 그냥 시골서 네. 한 집에 이렇게 한 개씩 해서 월동을 방에서 해서 이제 봄에 내다 심어서 되는데 바나나가 달리긴 달리는데 이렇게
1: 먹지 못하고. 아, 재미로.
3: 아, 재미로. 그리고 겨울 살아남아요.
2: 겨울에 이렇게 완결을 해서 빈대 한 장만 덮으면 얼지 않고 봄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1: 와, 너무 신기하다.
2: 여기 전국에서 가장 추운 데가 홍천입니다.
1: 자, 우산 필요 없어요. 아마 이걸로 우산 만들 수 있어요.
3: 그러게.
1: 그, 자, 이렇게 펜처럼 이렇게 써.
0: 아, 그러네요. 아니, 로마테? 아마 이런 것 아니었어요?
2: 신기하다. 식스 무당.
0: 와우, 대박. 근데 이게 지금 시원하세요, 사장님?
4: 네, 시원합니다.
3: 부채, 부채. 바나나 부채.
1: 은행나무. 네. 혹시 이거 그 나무도 몇 살이에요? 언제?
2: 아, 이게 한 6, 7년밖에 안 돼요.
1: 아, 진짜?
2: 네네.
1: 7년밖에 안 되는데 이미 이런 사이즈예요. 와.
3: 잘. 와, 근데 이렇게 나무 사이 햇살 이렇게 비치는 게 너무 이쁘잖아.
1: 영화스러워.
3: 약간 진짜 유럽 영화 같아.

0: 복숭아 밭으로 가보시네. 이게 복숭아 밭입니다.
1: 오, 와우. 이게 노란색 봉지 보이에요?
0: 네, 이게 이제 뭐 색깔이나 어떤 형태나 그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1: 네.
0: 이렇게.
1: 아.
0: 이거 다시 저거 하나 따볼까요? 이거 따보세요. 이거 따시고 이거 따시고 이렇게 따시고.
1: 어, 따도 돼요?
0: 네, 따서 이렇게.
1: 네.
0: 살짝
1: 돌리면서. 살짝
2: 돌리면서. 아, 진짜?
0: 네, 잠시만요.
1: 그럼 해봐요.
0: 오케이.
1: 오늘
0: 어때요?
1: 어, 내 컬.
0: 오케이.
1: 어, 딱 있었다.
2: 와, 색상 보면.
1: 오. 네. 오, 사장님 잘하시오.
0: 구다.
1: 짜란.
0: 어, 형 거, 형 거 제일 이쁘다.
2: 아, 그래서 바로 뭐, 혹시 바로 먹어도 돼요?
0: 바로 먹어도 돼요.
2: 와, 맛있죠?
1: 엄청 달아.
0: 오,
2: 아이,
1: 이,
2: 와, 진짜 맛있어.
0: 자,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게 있어요, 우리 농장에.
2: 그래요?
0: 보시러 가시.
2: 이거보다?
0: 어, 빨리 가요.
2: 갑시다. 렛츠고.
0: 이거 내 건가? 다 온 것 같은데요?
2: 오우, 와우. 저게 바로 호빙이다, 호. 저게 바로 호빙이다, 호. 아우!

0: 여기에서 직접으로 맥주도 하세요? 만들어서요?
1: 태어모로만.
0: 사장님 여기는 너무 기쁜데 사진 찍어볼까요?
1: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먼저 자연스럽게.

0: 발견합시다. 괜찮은 사진 있을까?
1: 어, 이거 괜찮은데?
0: 아, 그리고 이런 거?
1: 아, 그, 맞아.
0: 이거 걸었을 때 이거 괜찮지?
1: 이런 거 괜찮아. 예. 얼굴 안 보여.
0: 예.
2: 오셨습니까?
1: 이런 거.
2: 호베 풍경을 네. 더 아름답게 아마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3: 아, 진짜요?
2: 고가 사다리.
3: 고가 사다리?
2: 예. 한번 가시죠.
3: 네.
1: 오, 재밌겠다.
3: 와.
1: 오, 약간 널이 끼고 다는데 기분 날 텐데.
2: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요.
3: 오!
2: 이렇게 하면 내려가요.
3: 네.
2: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 오, 오케이.
1: 자, 한 분씩.
0: 아, 먼저.
3: 어, 한 명씩.
0: 먼저 가,
1: 오케이.
2: 자, 이거
1: 하강.
3: 올라가요.
2: 쭉 올라가세요. 쭉.
3: 와!
1: 와, 진짜 높아.

0: 근데 원래 어떻게 타요? 네? 어떻게 타요?
1: 아, 이거 기계로 타요.
0: 아, 기계로?
1: 네, 이렇게 딱 기계 물리면 이제 혹은 혹대로, 2분 2대로, 네네네. 열면 열매대로.
2: 와, 형, 너무 재밌다. 이게 풍경이 진짜 장난 아니야.
1: 다음에 이제 폴.
0: 네네네. 우리 행위 하셔야지.
3: 아, 하나도 안 무섭지.
0: 빨리.
3: 하나도 안 무섭지.
0: 빨리.
3: 제가 용감 진짜 많은 재밌어. 남자. 하나도 안 무서워.
4: 아. 출발!
3: 와, 괜찮네.

0: 마이크.
1: 형 어때요?
2: 아우 미쳤어요. 너무 좋아. 우! 멋있다.
1: 멋있다.
2: 와우.
3: 아저씨 난리 났어.
2: 와우.
1: 형 데려와요. 헛먹지 말고.
2: 오케이.
1: 자, 좋았어요?
2: 아 너무 좋아요.
3: 와우. 근데 좋긴 진짜 풍경 너무 예뻐요.
1: 이 홉이 원래는 미국 이 거잖아요.
3: 네네.
1: 미국 분이 오니까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이 풍경하고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2: 아우. 거꾸로, 거꾸로.
1: 이게 홉이.
3: 네.
1: 요 노란 가루가 네. 이게 루플린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맥주 맛을 좌우를 하죠.
3: 아, 살짝.
1: 네. 써요. 살짝.
3: 먹어봐요.
1: 요, 이제 먹어.
3: 자, 요걸로 이제 차로 끓여 먹어도.
2: 네. 그러네요.
1: 정신 안정.
3: 그 맥주 맛 먹을 수 있을
1: 그 맛있었어요. 씁쓸한 그
3: 네네네네네. 아우.
1: 조금 이따 이걸로 담근 맥주를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시원하게 내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3: 지금은 맥주 바로 드시죠.
1: 너무 맥주 너무 땡겨요, 지금.

0: 이거 자연에서 직접 하신 맥주. 테이스팅.
1: 너무 궁금해요. 아우, 냄새 죽인다.
0: 짠. 오!
2: 감사합니다.
0: 네. 이게 자연이지.
1: 네네네. 센 맛.
3: 효모가 살아있어요.
1: 네네.
0: 그쵸.
3: 효모가 살아있어요.
1: 신기해요. 시간 얼마나 걸려요?
3: 2시간 걸립니다.
0: 만드는 건?
3: 네. 만드는 게 2시간 걸리고.
0: 발효 시간
3: 좀. 숙성이 한 2주일 걸리죠.
0: 아, 예. 근데 그래도 금방.
3: 한 열흘?
0: 열흘? 와인은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와, 한 달, 두 달, 세 달.
1: 2년, 3년.
0: 폴란드도 맥주 엄청 지역마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리 도시도 맥주 만드는 그 공장인데 이게 약간 폴란드 맥주.
3: 아, 그래?
0: 조금 센 느낌 있어요.
3: 진하죠.
0: 네, 진한.
3: 불어서 약간 진한 맛도 있고.
0: 네.
3: 또 알콜도 좀 센 거예요.
1: 몇 도일까요? 8%?
0: 이게 7도?
3: 8도? 맥아를 담았을 때 당을 많이 높여놓으면 어느 정도 첨가하느냐에 따라 탄산과 어떤 그 알콜 성분이 확 달라지죠.

0: 그리고 그
1: 야. 술 아니니까.
0: 감사합니다.
1: 행님이잖아.
0: 예이게.
2: 여기다 콩을 하나 딱 넣어서.
1: 어 좋다 좋다.
0: 와우.
1: 어 장식.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짠.
0: 원 샷.
1: 들걸 걸? 어 근데 향부터 약간.
2: 어우. 쓰죠.
1: 그.
2: 짭짤은.
1: 보리차 둥글레 차 소리 느낌.
0: 비슷해요.
1: 근데 이게 향이 그 풀 향이 되게 산다고 해야 되나?
2: 짭짤한 게 이게 홈맛이죠.
1: 근데 이렇게. 홈하는 농장 많이 없잖아요, 한국에. 그거 무슨 생각하셔서 그게 좀 궁금해요.
2: 여기를 원래는 한 80년대에 홈을 많이 했었어요. 아버님 쫓아서 많이 했었고 우리 동네에서만 한 50톤 생산을 했었어요.
1: 와. 네.
2: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인건비가 오르고 그러니까 다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제가 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찾아다녔죠. 그래서 이걸 찾아서 증식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홈농가인데 지금 여기서 아홉 농가가 같이 홈농사를
0: 짓고 네네네네. 그게 혹시나 그 홉스 그 맥주 만드는 회사한테 팔아요?
2: 아 그렇게도 팔고 이제 요게 이제 건강식품.
0: 아 건강식품.
2: 아 네네. 수면 유도제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 그쪽으로도 많이 나오고.
1: 이거 네. 벌써 안 그 신경 안전 된 것 같아.
0: 네, 이 맥주도 궁금해요.
2: 아 그
1: 흑맥주
0: 먹어볼까요?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1: 반가워요.
0: 네, 반갑습니다.
1: 건배.
0: 건배.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너무 좋다 이거.
0: 네 이제 완벽한 순간인데 고마운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떤 농장 일 같은. 아,
2: 우리 옥수수 따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0: 어, 네.
1: 아, 당연하죠.
0: 하는 방법 알아요.
1: 가시죠.
2: 자,
1: 이거 마시면서 가야겠다.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저희 집 주인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와이프 도와드릴까요?
3: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2: 바로 도와드리죠.
3: 옥수수 이거 네. 저희까지 다 따가지고 오시면은 옛날에 저가 먹던 네네네네. 어렸을 때 먹던 옥수수 요리해드릴게요.
0: 옥수수 요리 알겠습니다.
2: 네네. 배고프니까 빨리 하자.
4: 그렇죠. 일합시다.
2: 아야. 오, 잘 딴다 형.
0: 살짝 굴리면 돼. 테트리스 제대로 하면 할 수 있지. 허! 하야.
2: I love to work on the farm. Brings me back the old memories.
0: 마지막 이제 그만해. 알겠습니다. 어때요? 진짜 끝까지. 만족하세요?
2: 네. 진짜 많이 땄죠? 앉으세요.
0: 네.
3: 땀 많이 많이 났어요?
2: 네. 엄청 더워요. 빨리 요리를 해서 먹읍시다.
0: 네.
2: 좋아요.
0: 그래서 원래는 옥수수 언제부터 그 심어 그리고 심어마다?
5: 5월 한 9일?
0: 5월 9일?
5: 네. 그때 심어서 이제 지금 먹는 거죠.
4: 5월 9일에 이렇게 심어. 네. 그리고 8월 11일 수확.
5: 5월 9일이 또 내 생일이에요.
0: 아까 이거 옥수수로 전통 요리 어렸을 때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요리예요?
3: 옥수수 전이라고 하는데요.
0: 네.
3: 옥수수를
0: 네.
3: 옥수수 있으면 이거는 칼로 이렇게 점여요. 옥수수를 딱 딴다래죠.
0: 네.
3: 칼로 한 다음에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곱게 갈아서 그걸로 전을 만듭니다.
0: 오, 빈대떡 같은 느낌인가요?
3: 그렇죠.
0: 그러면 전이니까 또 막걸리 한 잔 하셔야죠.
3: 막걸리요?
2: 좋아요, 막걸리. 네.
0: 아, 그럼요. 없어서 못 먹어요.
6: 한번 씻어주지 않을까요?
2: 자, 이 끝으로 가면 힘들어요. 요 입부터 해야 돼.
0: 네.
2: 네. 이렇게.
0: 한번 해볼까요?

0: 말하시는 거 같네요.
1: 네.
2: 아니야, 그냥 아직 힘으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말고 그냥 힘으로 하고 있어요. 오케이.
1: 네, 수고했어요.
2: 고맙습니다.
0: 이거를 한 군데다가 섞지요?
1: 네. 우와,
2: 진짜 많다.
1: 우와,
2: 재밌네요. 재밌다.
1: 누워, 누워.
3: 하나, 둘, 셋. 누워, 누워.

0: 전이었죠. 예. 아무것도 안 적고.
1: 예예예. 예, 예.
0: 독주스만.
2: 아, 이게 옛날에 내가 먹던 음식이에요.
3: 언제예요? 언제?
2: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먹던.
4: 어, 초등학교. 와.
2: 50년 전 음식이에요.
3: 와, 대박.
2: 아이고, 어머님.
5: 독주만큼. 어. 저를 먹어요.
3: 어,
5: 예.
3: 어, 주세요.
5: 네.
3: 감사합니다.
4: 어, 감사합니다.
6: 여기 한번 맛 보시고서는요. 네, 익히던지. 맛이 없던
5: 점은요,
6: 한번
2: 더.
5: 진짜 없나요?
2: 맛이 어때요?
5: 네.
6: 간이 큰 거 안 넣었어요.
2: 아, 그러면 이렇게, 우리
6: 간장을 만들어 오긴 했어요.
2: 간장 맛을 한번 같이 한번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 한번 먹어보고.
2: 옥수수.
6: 고기를 더 안 넣어도 돼요, 언니?
5: 네, 안 넣어도 돼.
2: 어때요?
3: 맛있다. 쫄깃해 엄청.
5: 맛있어요?
3: 밀가루 하나.
2: 네, 맛있어요.
3: 밀가루 하나 더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쫀득하지?
5: 옛날에
3: 간장 주워 먹으면 더 이상.
5: 이런 음식을 해가지고 즐겁게 살았어요.
2: 야, 옛날에 비 오는 날 될 때는 엄마가 이 부침이 부쳐주던 게 제일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 어머님 한번 손맛 좀 한번 느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쳐주시죠.
5: 아무래도 지금 친집 사람이 돼서 또 제일 더 맛있게 부치면 되는데
6: 아들이 아니, 이게 서울 음식이고 하니까 어머니 손맛이 더 그리우실 거예요.
4: 아, 나 이거 너무 맛있어.
3: 너무 배고파.
5: 여기다 이거 파츠를 넣어서 이렇게
6: 반에?
5: 접어서
6: 지금 넣어요?
5: 지금
6: 여기 약간
5: 끝내가지고
6: 익었을까요?
5: 익었을 것 같아.
2: 아, 이거 파슬 카트라고. 네네네네.
5: 맛있다. 볼 수 있어요. 갔으니까 한번 잡숴보세요.
3: 네.
2: 야, 맛있게 마시는가 보다. 한 입에 다 들어가는 거 같아.
7: 저 잘 먹어요.
5: 얇게.
7: 그 고소한 게.
6: 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단짠 음식을.
2: 이제는 유일한 게 시골서 이런 부치기밖에 없었어. 사 먹는 게 없었잖아요.
3: 그쵸. 네. 시골은 뭐 우리 다 기운 걸로 다 먹고 해 먹고 다 하니까.
2: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해 먹는 거 외에는 간식이 된 게 없었거든요.
3: 어머니 그 지금 이렇게 옥수수전 해주셨잖아요. 이게 원래 어머님이 이렇게 개발하신 그런 뭐 유래 같은 거예요?
5: 어머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3: 그러면 지금 어머니 하시는 그 레시피 그대로 어머니 하셨던 레시피? 어머니?
5: 네.
3: 오, 대박. 그게 약간 재밌잖아. 그 변하지 않고.
2: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현대 음식에 이제 많이 잊혀져 간다는 게 좀 아쉽죠.
3: 그렇죠? 그러네요. 네. 시골 와야 돼.
2: 시골.
3: 시골 와야 돼.
6: 시골을 해달라.

0: 거 왔어요. 우리가 일찍 그 농장 그 청원에 갔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농장인데 근데 예쁘게 있고 볼 수 있는 것 많고 여러 식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수제 맥주 마셨어요. 그리고 그 옥수수전 그리고 사장님들 너무 잘 우리랑 우리를 챙겼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옥수수 따고 끝까지 이렇게 요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어.
1: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시골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한 끗 차이에요. 뭐 아니면 도우니까 한 번 그 매력에 빠지면 계속 이렇게 오게 되는 또 새로운 지역 갈 거잖아요. 새로운 지역 또 다른 음식 다른 살짝 또 지역마다 이 사람 정서라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거 배울 수 있고 좀 재밌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2: 아, 갈 때가 됐어. 우리 이제 돌아가야 돼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3: 안녕히 계세요.
2: 감사합니다.
3: 사장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던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진가가 평생 살면서 유네스코 등재에 관여했던 걸 한 번의 기회가 있을까 말까인데. 조선왕 백제 역사를 엮이고 가야구 문군 광고천왕각하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문화유산 등재에 네 번이나 참여를 했었다는 것이 사진가로서는 크나큰 영광인 거죠. 이제 최근에 끝낸 거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이어지는 수도성곽을 이제 최근에 등재 신청 촬영을 이제 마쳤죠. 저는 문화유산 사진가 서헌강입니다.

사진은 저에 있어서 사진은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이고 내가 느끼는 대상에 대한 휴머니즘을 전달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상과 나의 느끼는 그 휴머니즘,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 그런 생각들을 사진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거죠. 사진에 관심을 가진 거는 기계에 매료됐죠. 카메라의 그런 메커니즘, 그 기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멋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셔터 소리.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들 가지고 이제 천안 문화원에서 이제 개인전을 열은 거죠. 매형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사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고 싶은 거야?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너무 당황한 거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물론 이제 대답을 못 하고 이제 이렇게 주물주물 하니까 이제 매형이 그러는 거죠. 나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용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사진을 시작했으면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진가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너도 즐겁고 네 주변 사람도 다 즐거울 거야.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앞으로 사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온 거죠. 근데 그게 계속 화두가 된 거죠. 한국에 있는 문화유산은 어떤 종류든지 간에 다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부터 일어나서 설렘이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문화재와 어떤 유적지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까. 가기 전에 약간의 공부 아니면 자료 정리, 자료를 찾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찍을까. 시나리오를 다 구성을 하죠. 구성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 도착하고 유물을 봤을 때 이제 무언의 대화를 하는 거죠. 문화재와 유적지가 이제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서 왔지만 이제 나의 모습은 봄이 제일 이쁜 것 같으니까 봄에 한번 다시 오면 안 될까? 아니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럼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는 언제 어느 시간에 사진으로 표현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라는 게 나오면 그 시간에 맞춰 가는 거죠. 그때 가서 보면 역시 그런 환경이 딱 조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진가는 이야기꾼인 거예요. 사진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조선왕릉을 뭘 보여줘야 되지? 유네스코 등재? 물론 이제 조선왕릉이 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지만 외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봉분 형태도 똑같고 성물 위치도 거의 비슷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 가장 최고인 장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인석이라도 다 똑같은 문인석이 아니고 얼굴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새로운 장인이 와서 해야 되니까 그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때는 이게 무덤이고 왕이 무덤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이미지지? 현재로서는 왕이 무덤보다도 사람들이 힐링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조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 숲이 조성이 돼 있고 잔디와 모든 것들이 아주 힐링 공간에 최적화가 된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힐링 공간이다. 지금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단절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죠. 가서 무턱대고 찍는 경우는 없어요. 사전에 머릿속에 구상을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냥 카메라만 가서 그냥 눈에 되는 대로 찍으면 아름다운 장면을 만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끄집어낼까? 머릿속에 구상하고 갔던 이미지가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와야 되고 여기는 이를테면 비가 오는 날 찍었으면 좋겠다. 그럼 눈이 덮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눈이 왔을 때 낮에 찍을까? 눈이 오면? 밤에 찍을까? 새벽에 찍을까? 이제 그거만 색깔이 다 틀리거든요. 이야기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다니면서 체크하는 거죠. 여기는 눈이 왔으면 좋겠고 밤이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도심 불빛과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림대로 똑같이 현장의 모습이 안 됐더라도 가능한 비슷하게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모습이 또 연출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멋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구나. 좋아, 이 시간을 오길 잘했군. 그럼 이제 그렇게 사과를 한 거죠. 유네스코 등재권 중에 이제 방구천 암각화가 있는데 평소에는 보통 물속에 잠겨져 있고 봄철이 좀 지나면 수위가 좀 내려가면 이제 그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암각화기 때문에 이제 바위에 새긴 그림인데 그것은 햇빛이 없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형성이 됐을 때 그 고래 그림이라든지 사람 그림, 사람들이 형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짧아요. 그래서 날짜를 택해드려도 그날 날씨가 안 좋고 흐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암각화를 새겼지라고 이제 또 궁금했었는데 그 바로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면서 그때 이제 같이 간 후배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울림이네. 그 안에서 멀리서 보면 평평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바위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빗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 그분들이 굉장히 신성한 지역일 것 같다. 아, 그냥 여기 암각화 새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지형을 어떻게 보여야 될지, 그러면 아, 지형을 보여줘야 되지. 단순히 암각화 보는 게 아니고 해 막 뜰 무렵에 안개가 약간 있을 때 드론을 띄우니까 너무도 멋있는 거예요. 그 계곡에 따라서 물안개가 약간 켜 있고 저기서 해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스펙타클한 거죠.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딱 완성했을 때 정말 쾌재를 느끼는 거죠. 옳은 그림이 나왔구나. 내가 완성하고 싶은 그림이 나왔구나. 그런 과정이 저로서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죠. 우리 문화유산이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40만 여점이 좀 나가 있다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법적으로 그거 우리 거니까 그냥 우리로 주세요라고 할 수는 못해요. 국외조사를 처음에 할 때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미지로, 사진 이미지로 환수를 하자. 한편으로 저한테는 벅찬 일이에요, 사실은. 그때는 필름 시절이기 때문에 필름도 많이 싸가지고 가야 되고 현상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미지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떤 연구자가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자. 그래서 이 유물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리에서 조사하러 왔으니까 모든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대로 이미지 환수를 하자. 나는 오늘도 유물과 대화하러 간다라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이제 에피소드, 유물 유적지에 가서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유물을 사진 찍었는지 그 사진이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만든 책이죠.

사진가로서 보람은 뭐냐면 사진을 보고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거죠. 저는 디란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흥미를 주고 여기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는 시간이 되시고 그 시간이 되면 여기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한국의 문화유산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사진가인 저로서 큰 보람인 거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Soul specializes in producing sauces and powder type products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kinds of dishes. By using fresh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control, the company has provided customized sauces that can satisfy the clients. Also, the firm has constantly boosted investment to maintain stable supply and develop premium products. We explore Seoul, which has contributed to raising the quality of food. The headquarters of Seoul are located in Yongi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achieved growth in the food market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improved product quality. By using selected raw materials and having a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the firm has provided optimal recipes to the clients.
1: 저희 소울은 B2B 소스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2015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기술력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함께 기획하고 그것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해내는 맞춤형 솔루션 역량을 보유한 식품 기업입니다. 특히 외식 산업과 유통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0: Based on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Seoul has produced a wider range of products that can fulfill different needs of the clients. It has mainly developed sauces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types of food, includi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uisines. The convenient products that can improve the original flavors of food have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Seasoning blends for chicken and pork cutlet sauces have especially gained a lot of popularity among people in all ages.
2: 소울 제품의 가장 큰 경쟁력은 폭넓은 품목 라인업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원하는 맛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맞춤형 소스 개발이 저희의 핵심 역량입니다. 단순히 타 제품과 비슷한 맛을 내는 것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맛을 정확히 구현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자부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높아져가는 글로벌 간편식 트렌드에 발맞춰 K-푸드 및 간편 조리식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완성도 높은 음식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since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After measuring the ingredients accurately, the materials go through the mixing process. Based on the cutting-edge automated facilities, the firm has built a stable and reli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2: 서울에서 생산되는 제품 품질의 핵심은 가열 살균 기준 및 이물질 검출 공정을 철저하게 거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열 살균 단계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65도에서 100도까지 10분 이상 유지해 유해균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온도와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맛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박스 포장 직전의 금속 이물 검출 단계입니다. 아주 미세한 단위의 금속까지도 검출해 소비자 안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nd it has provided more flexible responses to the market by making multi-kind products in large quantities, as well as providing OEM products in large scale.
3: 소울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무엇보다 제품 불량률 감소에 집중했습니다. 불량이 줄어야 생산성이 오르고 그것이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기존의 수작업 체크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원료 입고부터 납품까지 재고 관리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함께 AI 시대에 발맞춰 빠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0: The company has produced samples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experience. And considering the feedback coming from the clients, it has developed optimal products. By achieving patent from different packing devices and fried rice sauces, the firm h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2: 소우루 연구팀에서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도시락용 소스, 버거 소스, 치킨 소스, 양념류 소스 등 최신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소스를 여러 기업의 요청에 맞춰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더 편리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0: Seoul has promoted continuous growth by developing creative ideas and premium ingredients. And it aims to enter the global market by providing unique tastes that can act as a bridge between cultures.
1: 서울의 목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의 제품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공장 증축을 통해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고 자사 독자 설계 기계를 도입하여 저희만의 방식으로 더 안전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서울이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0: Seoul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premium food with improved tast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2: 따단.
3: 따단. 에? 네? 네 개나 있어요, 처음으로.
2: 이거 한식이에요?
3: 이거 그거죠, 그 SNS 유명 우유 꿀떡. 꿀떡 시리얼이라고 시리얼 말아먹듯이 우유에다가 꿀떡 하는 건데 헉, 이거 너무 유명한데 못 먹었던 거거든요.
2: 이거 뭐, 이거 뭔가 뇨끼인 것 같다, 이탈리안 뇨끼.
3: 뇨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거 뇨끼인가요?
2: 이거 뭔가요? 이거 샐러드? 컵? 컵 샐러드?
3: 컵 샐러드?
2: 이거 김치예요? 이거 무슨 음료?
4: 아, 뚱바!
3: 아, 알겠어요. 뚱바가 있는 거는 그거다. SNS에서 다 유행하고 유명한 레시피.
2: 와, 왜?
3: 진짜 배우신 분.
2: 진짜 야무진 여자.
3: 야무진 여자?
2: 노노노, 완전 야무진 여자.
3: 채연이스 야무진 여자.
2: 축구 네. 좋아하세요?
3: 축구 좋아해요.
2: 네, 이탈리아 축구 선수 여기 한국에 와서 네. 저는 그런 버터 고추장 파스타 이거
3: 아 진짜요?
2: 네, 준비해 줬어요.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3: 시식.
2: 네. 오케이. 이거예요. 이거 시키시기.
3: 너무 귀엽다.
2: 아, 우리 직접 시키시기 해야 돼요? 뭐.
3: 근데 너무 귀여운데요? 뭐. 이거 약간 이렇게 아침에 막 준비해서 들고 다니는. 이게 내 밥.

0: 이런 느낌.
1: 아, 너무 귀엽다.
0: 네, 그럼.
2: 자, 그러면 우리 쉐기쉐기.
0: 좋아요. 네, 체온식으로 해볼게요.
2: 멋지게.
0: 그 흔드는 거 저렇게. 아이.
1: 이런 거 체온식이라고?
0: 아니 이거. 와, 와 죄송해요.
1: 이거. 에 이거 잠깐만요.
0: 아, 너무 우리. 죄송해요.
1: 자 이제. 그 체온식 너무 재밌는데 네. 아마 우리 먹어야 돼서 파브리식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케이. 네. 이렇게. 오. 오. 오. 바로 끝만 나와요.
0: 섞으니까 그냥 샐러드 완성입니다.
1: 자, 띵.
0: 띵. 게살.
1: 아, 뭐. 오, 맛있다. 고소하다.
2: 아, 고소하다.
1: 깨. 맛있다.
0: 맛있다. 조미료가 들어갔다고요?
1: 아 그러니까 기 있어요. 계속 먹고 싶어서
0: 그냥 감자맛이 난다 했다. 네,
1: 조금 중독이 됐어요.
0: 근데 이게 진짜 이름이 오이 샐러드잖아요. 오이가 킥이에요. 나머지도 다 맛있는 소스인데 오이가 식감 면에서 완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역시 간장 들어가 있어서 감칠맛까지 다 느낄 수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진짜 마법의 시즈닝. 이렇게 조금 넣으면 됐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간장 아직 조금 모르는 편이에요.
0: 진짜요?
1: 네, 왜냐면 소이 소스 더 유명해요. 한국에서 온 간장. 간장 다른 소이 소스랑 되게 달라요.
0: 다릅니다.
1: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0: 색깔부터 빨개요. 한국식 뇨끼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1: 네, 그런 것 같아요.
3: 자, 찡.
0: 찡. 떡 같기도 하고 되게.
1: 오! 생각보다 그냥 부드러워요. 와.
0: 하나도 안 쫄깃하고 부드러워요, 그냥.
1: 아, 맵죠?
0: 매운데 감자잖아요. 안은 안 매워요. 그래서 씹다 보면 괜찮다.
1: 어? 어떡해? 우리 채연이 많이 바뀌었어요.
0: 우리 채연이가 달라졌어요.
1: 응.
0: 배부르다. 맵긴 맵다. 맵긴 한데 안에 감자는 안 맵고 일단 이것만 봤을 때 되게 탱글 쫀득할 것 같잖아요.
1: 저도.
0: 아니에요. 그냥 단면 보면 감자. 근데 그냥 감자 아니고 더 부드러운 감자.
1: 조금 플러피한 거 폭신폭신?
0: 조회수가 왜 8천만 나왔는지 알 것 같은 게 일단 비주얼이 따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1: 그런 모양 어떻게 만들었어요?
0: 이거?
1: 이거 맞춰보세요.
0: 뭔가
1: 어떤 거?
0: 아 이걸로.
1: 아 이걸로? 아 먼저 망울 모양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프레스하고.
0: 이렇게.
1: 아 와 똑똑하네. 신기하다.
0: 진짜요 오늘?
1: 다시 한번?
0: 다시 한번?
1: 아 진짜? 우리 아까 만났는데 왜 늦어지지 않았어요?
0: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이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1: 오, 자신감이 넘치네요.
0: 지난번 화는 김치 치즈 버거? 네, 제가 졌습니다.
4: 이거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 중에. 오늘 너무.
0: 제가 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자신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죠.
1: 파브리식도 오늘 보여드릴게요. 예? 방울이? 그 뭐예요? 헐!
0: 채연식! 재료는 단 3개. 버터, 꿀, 소금입니다. 끝! 근데 이것만 먹는 거 아니죠.
1: 아,
0: 여기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걸 만들고 안 돼요. 이거와 함께 먹을 겁니다. 먼저 버터 이 정도에 꿀은 요만큼 다 부어줄게요.
1: 그렇게 많이? 이거 난생 처음이에요.
0: 섞어주면 이제 버터가 녹습니다. 여기에 네. 소금을 넣어줄 건데
1: 단짠 단짠?
0: 이 정도만.
1: 오늘 이걸로 이길 거라고?
0: 오케이.
1: 많이 많이 기대돼요.
0: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0: 누룽지.
1: 누룽지입니다. 누룽지.
0: 누룽지 진짜 한국에서만 이거 볼 수 있는 거. 맞아. 완전 게이 스타일이에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소스와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0: 오, 궁금하네요. 자, 저는 많이 많이. 징. 와우. 와우, 맛있다. 전제죽으로 잘 모르겠어요.
1: 오!
0: 오, 예스.
1: 맛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0: 뿌려주세요. 아마 해외 친구들도 이런 방식으로 라면 먹을 수 있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맞죠?
1: 완성! 아, 저는 저만 완성.
0: 왜 다 버렸어요? 조금만.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이거 한 번은 이런 한번 이쪽아 한번 먹어봐 주세요. 그럼 안 넣어.
1: 맛있다. 짜긴 한데.
0: 맛있어요. 입안에 다 짭짤해요. 그러면 짜잔!
1: 짜잔!
0: 재영의 마법의 개소 분리되는 소스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우와. 오케이. 자, 짠. 어? 저는 어제 치과위원회 가봤어요. 임플란트 2차 했는데 오늘 이런 요리 진짜 잘 안 맞는 요리예요. 파브리식. 자, 이제 맞춰봐 주세요.
1: 토스트네요.
0: 예스! 진짜 길거리 토스트. 그런 토스트 안에 특별한 양념 있어요.
1: 김치?
0: 김치.
1: 마요네즈.
0: 마요네즈. 혹시 콜슬로 아세요?
1: 네. 아, 그거를
0: 김치로. 그러면 따라 해보세요. 쉽게.
1: 김치전 반죽 같아요.
0: 배추 김치, 배추도 캐베지라서 너무너무 잘 나와요. 우리 토스트 해봅시다. 여기 햄 구워줘야 돼요. 감칠맛 강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계란.
1: 저 계란 후라이 잘해요.
0: 어?
1: 저 계란 후라이 잘해요.
0: 어?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 다른 거 빨리 하세요. 이제 해야 돼요.
1: 이런 상황 너무 싫은데. 이건 너무 성공했잖아요. 뭐 타는 거 아니에요? 다 안 올 것 같아.
0: 우리 살릴 수 있어요. 버터 조금만 이렇게.
1: 아, 식용유 역할이구나.
0: 잘 구워주세요.
1: 가정적인 모습! 과시! 핫!
0: 지금 뭐 하는 거? 이거 뭐 하는 거?
1: 에?
0: 왜 뒤집었어요? 계란파이 이거 원 사이드로 이렇게 구워야 되죠? 어,
1: 제가 먹을게요. 아, 죄송해요.
0: 이거 뭐야, 이런 거. 야무진 여자.
1: 야무진 여자예요.
0: 라고 불렀는데.
1: 야무진 여자예요.
0: 이게 무슨 디자스터. 잘 아,
1: 처음에 버터를
0: 만들어.
1: 하고. 오.
0: 고!
1: 제가 해요? 아,
0: 네?
1: 제가 해요?
0: 네. 실력 보여주세요. 지금, 오,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1: 하트 모양.
0: 이제 여기로 옮길 수 있을까요?
1: 네.
0: 오, 노!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우리 계란 프라이.
1: 하나도 안 해요?
0: 아, 이제 감을 잡았어요. 오, 오늘. 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1: 성공했다, 드디어. 엄마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0: 인생의 첫 번째 계란 프라이. 예! 성공. 오케이, 이제 빵. 곧

0: 띵은
1: 아, 치즈로.
0: 꿀팁이에요. 바삭바삭해지면 바로 이렇게.
1: 오, 오!
0: 아하.
1: 예쁘다.
0: 예스. 이렇게
1: 오.
0: 김치 골슬로. 그리고 이제 자 우리 이제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야 되죠.
1: 설마. 아, 이걸 한번더 길거리 토스트처럼.
0: 에. 자,
1: 맛은 있을
0: 주세요.
1: 거예요. 네. 와, 와,
0: 와. 와.
1: 와. 좋은 냄새. 우와. 짜잔.
0: 짜잔.
1: 짠.
0: 찡. 오케이.
1: 길거리 토스트 맞나요?
0: 원래 길거리 토스트에 양배추보다 이거
1: 김치
0: 김치 고수.
1: 식감은 똑같아요.
0: 역시 항상 김치 기이에요. 김치 치즈, 김치 마요 항상 좋아요.
1: 그리고 보니까 햄버거에도 오늘 먹은 토스트에도 다 김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번에는 치즈랑 볶은 김치랑 같이 됐고 오늘은 김치랑 마요네즈랑 해서 들어갔으니까 같은 김치지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0: 우리 많이 보여줬죠?
1: 많이 보여드렸죠.
0: 이거 7편.
1: 네. 네. 지난번에 김치 치즈 버거 기억에 남았고요. 오늘 토스트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악이었던 거는 안 물어보셨지만 김치 크림빵이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한국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K-밥을 진행하면서 이 K-푸드를 숫자와 함께 소개시켜드리고 파브리 셰프님의 요리도 먹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0: 저는 진짜 재현이랑 하게 돼서
1: 네.
0: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1: 약간 저는 지금 어쨌든 K-팝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음식과 음악 좀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0: K-팝에 대해 네. 새로운 시리즈 만들면 좀 뭐 할 수 있을까요?
1: 아니, 저도 오늘 계란 후라이 했으니까 셰프님도 뭐 트리플에서 춤 한번 춰주시면 감사합니다.
0: To be continued. Bye bye.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1등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남아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1: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여기 거기 아니에요? 그 네. 원대리 자작.
1: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인제에서 워낙 가장 유명한 곳이라서 오늘 첫 스팟으로 정해봤고요. 총 자작나무가 몇 그루 정도 있는지 69만 그루가 있대요.
0: 아, 근데 여기서 네. 하, 딱 일주일만 있으면 되게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직업이 약초를 캐시는 캐러 가볼까요?
1: 네. 아.
2: 뭐, 아우, 잠깐만, 머리.
0: 머리.
2: 머리.
0: 어, 야, 이게 가면 갈수록 첩첩 상중이니까.
3: 아, 와.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우니까. 야. 어우. 어, 여기 첩첩 없다.
0: 어, 있어요?
3: 있어요? 네. 어, 여기 첩첩 없다.
0: 어, 있어요?
3: 있어요? 네,
0: 네. 어디 있어요?
3: 여기 뭐가 있다고?
0: 어, 잠깐만. 오, 이거 같은데?
3: 어, 여기 첩첩 없다.
0: 어, 있어요?
3: 있어요?
0: 네. 오, 이거 같은데? 요거죠, 네. 요거. 손으로 뽑으면 안 되죠?
3: 아, 잠시만요.
0: 네.
2: 어떤 거요?
0: 요거, 빨간 거.
3: 네, 여기도
2: 많이. 이게 지금 동치가 줘요?
0: 네, 네. 빨간
2: 거. 아니, 이걸 어떻게 봐요?
3: 성냥개비보다도.
0: 이게 동치가 줘요?
3: 본래 보이시죠?
0: 오, 네. 아, 잠깐만요.
3: 그 위에 가장 흔한 노린재 동충하초. 노린재잖아요, 노린재.
0: 근데 이름이 참 예뻐요.
1: 네.
0: 그 겨울 동자 써서.
1: 네.
0: 동충.
1: 그 벌레 충자에.
0: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울 때.
3: 하초. 예. 아, 여름하.
0: 여름하.
3: 하초.
0: 아, 예, 그렇죠. 올라오는 거예요.
3: 이게 그 동충하초 중에서는 가장 작은 거지만은 이제 매미나 그런 거는 살아있는 번데기에서도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1: 그래서 살아있는데.
3: 예, 그래서 막 움직이는데 거기에 버섯이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1: 아, 그럼 이 동충하초가 어디에 좋아요?
3: 아, 동충하초가 사람 기력 증진. 어? 피로 회복. 아~ 예.
0: 잠깐만요.
1: 그럼 저희 지금 먹어야겠는데?
0: 저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3: 아, 이거 드시려면 한 몇백 마리를 드셔야 될 텐데.
1: 하긴 이게 되게 작긴 하네요.
3: 예. 중국 육상 선수들이 요거를 네. 많이 복용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아~ 얻었다고 해요.
0: 아, 요거를.
3: 예.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이게 동충하초가 재배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은 많이 돼가지고. 아~ 예.
1: 근데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지 보일 정도긴 하네요.
0: 저희 뭐 볼 수가 없죠, 우리.
1: 네. 그 어느 정도 약간 이게 좀 습기가 있는 곳에 많겠네요.
3: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벌레들이 그 쉴 만한 공간 그리고 잘 숨을 수 있는 공간들.
1: 예, 여기 안 그래도 막 지금 곤충들 막 왔다 갔다 예. 하네요.
0: 아니 근데 좀 대화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1: 예.
0: 벌써 지금 엄청 많이. 와, 진짜 많이.
1: 저는 막 못 하겠어요. 괜히 예. 또.
3: 근데 이게 잘 부러져요.
1: 그러니까요. 저는 네. 막 하다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위에서.
3: 근데 와. 이렇게 많이 나온 곳이 네.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1: 아, 그럼 오늘 진짜.
0: 야, 이거 진짜 어떻게.
1: 산신 형님이 좀 저희 잘 이쁘게 봐주신 거네요. 그렇죠?
3: 달라 그러는데 계속 보이네.
0: 아, 진짜 엄청 많이 나왔어요.
1: 근데 계속 까야죠.
3: 아,
1: 거기도 있네.
0: 와.

0: 오는데. 아유, 팬입니다.
1: 아, 이거 아이고. 서운한데, 이거.
0: 우리 아들, 잘생겼다 그러는데, 아들, 아유. 아니야.
1: 어머니 또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야.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0: 아이고, 어떡하죠, 네. 그렇게 잘생기게 나.
2: 어머니 다 이 메이크업 발이에요, 그냥.
3: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2: 야, 이 버섯이, 이 찌개가 네. 다 직접 산에서 키우신
4: 네,
2: 거죠?
4: 네, 맞아요.

0: 어머니, 예. 여기 버섯이 뭐 어떤 거 들어간 거예요?
1: 여기 솔버섯, 여기 소 간 맛이 나요. 네. 네, 소 간 맛이 나고, 네. 요거는 참부채 버섯이라고 하는 거. 예, 이게 자연산 느타리라고 해요. 오. 네. 그리고 요건 표고.
0: 예, 표고. 네. 어. 능이.
1: 아니요. 이거 그물버섯.
0: 아, 그물버섯.
2: 네. 한 번이라도 좀 맞춰봐요. 예.
0: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야생버섯이 예. 거잖아요.
1: 그리고 요거는 능이.
0: 아, 이게 능이었구나. 맞출 수
1: 있었는데. 1릉이라는 거예요. 1릉이. 네. 자연산 1릉이 버섯. 아,
0: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딱 가운데 딱 있네요. 그렇죠. 이왕 우리가 버섯 요리를 먹고 있잖아요. 네. 우리 그 약초꾼이신 우리 선생님께서도 모자를 좀 버섯 해도 되지 않을까요?
3: 제가...
0: 모자를 좀 버섯 해도 되지 않을까요?
3: 제가 네.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0: 아, 그래요?
2: 살짝.
0: 네. 예,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야, 아까 뭐 말씀 뭐 검도만 말씀하셨지만 네. 트로피랑 메달이 장난 아니거든요. 네.

0: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뭐 인재군의 최민수 형님 아닙니까?
1: 예, 그러니까 저 오늘 까불면 안 돼요. 네. 까불면 안 돼. 우리 너무 까불면은 아,
0: 바로 이걸로 그냥 이렇게
2: 글자를 예, 할 때는 손가락으로 네. 팔을 잡던 시절도 있습니다. 아,
0: 일단 예, 예. 예 시작하실 텐데
2: 예, 몇 개 좀 잘라가지고 뭐
1: 여기다 아, 넘어가죠.
2: 예, 예. 그래도 오늘 수고하셨는데 아, 오늘 좀 잘라가지고
1: 자양강장
0: 예. 자양강장 예. 노린재 공중화초
1: 노린재 공중화초 네.
2: 벌레까지 드시기에는 좀 그렇죠. 네. 이거 한 100마리는 먹어야지 이쑤시개보다
0: 야, 잠시만요. 와 네. 이거는 진짜 와 노린재 거의 막 성충.
1: 와 엄청 크다.
0: 네. 엄청 큰 거네.
1: 이거 다시, 벌레가 크니까 이것도 기네요. 네.
2: 해가지고 다시 버리면은 네. 여기다 다시 벗어 나와요.
1: 또 나요.
2: 네.
0: 하긴 여기 그 균이 균사가 되어 네. 있으니까.
2: 아 이거 이빨에 끼겠는데.

0: 우리 그 어머님 그래도 아드님 예. 고생했으니까 아드님부터.
1: 아이고. 예. 아유,
2: 오로지 오로지 내 눈엔 신 내 눈엔 신성만 보여.
0: 아니, 그래도 아드님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1: 아니 아니 아니 서운해도 할 수 예. 없어. 좋은 거는 어쩔 수 없어 사람이.
0: 예 예 어머니 능이 능이 예 일능이 아이능이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2: 어머니 예. 저는 어머니 저는 동추
0: 네 들어가 있어요.
2: 아, 들어가 있어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아유 예. 빨간 거 네. 아들 거 능이 빼네.
0: 아니 능이 빼네.
2: 능이 빼서 절 주셨어.
3: 집에서
2: 뭐 자주 드시니까요.
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 국물을 좀 맛을 보겠습니다.
0: 와. 국물 맛을 한번.
3: 아, 좋네. 역시
2: 뭐 국물이 진하기도 한데 되게 오묘하네요. 그 모든 버섯의 향이 다 느껴져요.
0: 국물도 국물인데 딱 이렇게 버섯을 떠서 한번 이렇게 드세요. 같이. 와. 능이. 야. 능이 향이
2: 쭉 나네요. 그리고 이게 코로 확 올라가는 향이.
0: 버섯 하나하나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네. 약간 고기 먹는 맛 나요. 고기.
3: 네, 아무래도 표고 같은 경우는 뭐 고기 맛이 많이 나죠.
2: 식감도 그렇고요. 네. 네.
0: 자, 한번 동충하초를.
2: 동충하초.
3: 이빨 끼신 것 같은데.
2: 아, 아침부터 되게 피곤했었는데, 어? 단 한 줄만으로?
0: 어? 아 모르겠는데.
3: 100개는 드시네.
0: 와 지금 여기 있는 나물류도 직접 네. 다 산에서
3: 재료는 네. 다 자연에서 공수하고 아. 그다음에 이런 채소나 야채 같은 것들은 네. 집에서 직접 농사 짓는 걸로.
0: 어? 이거는 그 고추잎 아니에요?
3: 아니 이거는 화살.
0: 아 화살. 네. 아 화살나무. 아 이거 화살나무예요.
3: 이게 봄에 와. 가장 먼저 나오는 나물들이에요. 이거.
2: 이 친구는요. 전 처음 보는데 이건.
3: 전호라는 나물이에요.
0: 전호.
2: 전호. 요것만 먹어도 환상인데
0: 무한 밥상.
2: 버섯까지 먹으면
0: 진짜 근데 환상입니다. 그래도 이게 산행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좀 이제 아내분이나 네. 어머니 이렇게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네. 좀 막 반대하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게 워낙 위험한 거니까.
3: 많이 반대하죠. 예전에 한 번은 네. 제가 휴대폰이랑 그런 걸 안 갖고 가가지고 어머니께서 해도 줬는데
2: 연락이 안 되니까.
3: 예, 연락이 안 돼가지고.
0: 혹시 뭐 실종 신고?
3: 예, 그래가지고 많이 좀
2: 아 놀라셨겠네요. 예.
0: 아니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를 불구하고 계속 산행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궁금해요.
3: 워낙 어려서부터 네.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녹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고생 끝에 그 하나하나 그 채취하는 그 성취감이 네. 네. 그런 희열감을 진짜 잊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거.
0: 제 생각은 그래요. 계속 올라가시는 게 왜냐하면 나만의 보물창고이.
3: 그렇죠. 네. 네. 어디 가면 네. 뭐가 있고 요 계절에는 뭐가 나고 뭐가 나고 그게 누우면은 그 머릿속에 그 뷰랑 아, 그렇게 싹
0: 계속 천장에 막
3: 예, 예, 예, 예,
0: 막 또 막 그려지고
3: 맞아요.
0: 막 그래도 아직도 뭐 어머니나 이제 가족들이 좀 걱정하시니까 예.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예. 특히 낙상사고가 진짜 예. 많거든요.
3: 그렇죠.
0: 예. 네. 항상 조심하시고
3: 예.
0: 제일 중요한 거는 핸드폰 꼭 챙겨가지고
3: 예, 그래야 되겠어요.

0: 우리가 지금 탐험 콘셉트잖아요.
1: 네.
0: 제일 잘 어울리는 체험입니다. 오시면서 내린천 쭉 보셨죠?
1: 네, 오면서 쫙 이렇게 굴곡지엔 예, 예. 내린천을 많이 봤죠.
0: 이 인제면 또 내린천인데 내린천이 1급수인데다가 워낙 물 맑고 그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그 래프트 즐기기 참 좋은 곳인 건 알고 계시죠?
1: 래프팅 많이 하잖아요. 예. 여기서.
0: 그리고 신기한 게 이 내린천이 예, 남에서 북으로 올라간대요.
1: 거꾸로요?
0: 예, 내린천은 거꾸로 흘러가지고 그 거꾸로 흘러가면서 재미있는 또 코스들이 많아서 래프팅이나 워터스포츠가 워낙 유명하거든요.
1: 와, 신기하다. 어떻게 나 거꾸로 그러지? 그럼 혹시 우리 네. 이거 타게 되면은 네. 나이도 이렇게 뒤로 가나요?
0: 아, 그러면 너무 좋겠다. 여기 지금 체험하는 네. 곳인데.
1: 어, 근데 여기 뭐 무슨 보트도 많고.
0: 네. 네. 아, 이게 계시다.
2: 어,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1: 오, 굉장히 젊으신 분 두 분이 계신데
4: 아. 아니 대학생분들 같은데 언제 오셨어요?
5: 아 아닙니다.
4: 그러면요?
5: 아, 저희는 여기서 우리 리버버깅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아 대표님들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워낙에 젊으셔가지고 얼굴이 저는 대학교 이렇게 MT 오신 줄 알고.
0: 네 그래도 믿겠어요.
5: 아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제가 정말 그 알아보다가 말씀하셨던 리버버깅을 찾게 됐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래프팅이랑 좀 다르다고.
1: 리버버깅이 뭐예요?
0: 그러니까
1: 처음 듣는 저는 생선
5: 이게 래프팅을 아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리버버깅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몇 명이서 보트를 타는지 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래프팅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타게 되는데 네. 리버버깅은 각자 자기 보트
1: 아 1인 1보트예요?
5: 네
1: 아.
5: 1인 1보트로 네, 우리 노도 없고요. 네, 패들 대신 오리발로 우리 급류를 직접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래프팅.
0: 아 그럼 이게 패들이
1: 없이
0: 없어요?
1: 그냥 발로 하는 거예요?
5: 네 맞습니다.
1: 아, 신기하다. 그럼 오리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0: 그러겠네요. 그러게 이게 약간 패들 밟듯이.
1: 아, 요건가 보다. 예, 예. 이게 그 리버버깅의 보트, 1인용 보트.
5: 네, 아. 보트 이름은 리버버그입니다.
1: 리버버그.
0: 네. 그래서 이제 ING 붙인 거네요.
5: 맞습니다.
0: 그러니까 1인용이라서 작긴 작네요. 그렇죠,
1: 그렇죠. 어? 이거는 약간 쿠션인가?
5: 네, 맞습니다. 등받이. 오,
1: 아, 등받이. 야.
0: 아, 그럼 약간 이렇게 눕듯이 타는 거네요?
5: 네, 맞습니다.
0: 특별히 또 이 내린천에서 이 리버버깅을 즐기는 어떤 또 포인트나 매력이 있나요?
5: 아, 우선은 리버버깅 자체가 뉴질랜드에서 구한된 래프트인데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험한 계곡들. 네, 뭐 래프팅 보트나 큰 보트로는 갈 수 없는 험한 계곡들을 헤치고 나가는 재미가 있는 어드벤처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래프트입니다. 미산 계곡이 국내에서는 그런 곳에 가장 적합한, 국내에서는 가장 적합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6: 오, 신난다! 와, 급류, 급류, 급류! 와!
0: 와! 이런 거 보면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참 힐링이네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둘 뿐인 줄 알았는데 또 와 보니까 또 이렇게 동행분들 계시네요.
2: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네요.
1: 탑승하실 때 먼저 배를 물에 띄우시고 그 다음에 배에 걸터 앉으시고
3: 여기로 와. 어렵다.
4: 좋은데요?
1: 되게 따뜻해.
4: 네.
1: 오리발은 구멍 있는 부분이 발 바닥으로 가게.
4: 아, 이 구멍 있는 거? 그럼 이렇게 넣으면 돼요?
1: 네.
4: 알겠습니다.
2: 아, 이렇게.
1: 그 다음에 이제 오리손 착용하시면 돼요.
4: 오리손?
1: 로고가 손 등으로 가게.
4: 아, 예.
5: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교육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버버긴 같은 경우는 기본 진행 방향이 뒤쪽이에요.
4: 뒤쪽.
5: 아~ 편안하게 걸터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오리발 차시면 이제 뒤로 이동이 가능해요. 자, 금류 같은 경우에는 뒤로 내려가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면으로 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리버버깅은 뒤집어지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레포츠입니다. 강사들도 이제 쉽게 뒤집어지곤 하는데 대부분 급류에서 뒤집어지게 됩니다. 뒤집어지기 전에 반드시 느낌이 와요. 이거 넘어간다 하는 느낌 무조건 옵니다. 자, 그럼 이미 늦었어요. 한 손으로 배를 잡고, 한 손으로 배를 잡고 전복이 되셔야 돼요.
4: 아, 저렇게 한 손으로.
5: 반드시 뒤집어지면 이렇게 몸을 슈퍼맨 자세로 몸 위로 띄워주셔야 돼요. 물 위로. 자, 이대로 그대로 급류를 타고 내려와 주시고 다시 올라타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6: 출발.
2: 자, 출발.
6: 가자.
2: 가시죠.

0: 빨리 적어주세요. 네. 오리발.
1: 어, 손이 노고 발이 노네요, 진짜. 나만 잘하면 되네.
2: 뒤로 누운 다음에.
0: 자, 가시죠. 오, 잘한다.
2: 안녕!
0: 와, 재밌다.
2: 오, 이 금리 있다. 오, 이제 시작된다. 오.
0: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아하,
2: 어. 와. 와우. 어우. 와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0: 어우. 어우. 맞았다. 신선생인가?
1: 오, 못 올라온다.
2: 저기서 전복 뺐던데?
0: 네. 와. 어, 뒤집어져가지고 깜짝 놀랐던데.
3: 이제 바위가 되게 많은 구간으로 들어가서요. 여기는 뒤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2: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어.
0: 와, 최고. 와, 금물 엄청나요. 와. 와, 앞에. 와, 무슨 경풍이 있는 것 같아요. 와, 풍경 봐봐.
4: 지금 여름이라 시원하기도 한데 주변 경치가 다 계곡에다가 솔숲이 우거져가지고요. 이런 거 보면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참 힐링이네요. 오, 야.
3: 약간 돌개구멍, 커다란 돌개구멍처럼 위가 뚫려 있어요.
0: 어찌 어찌 이렇게 만들어졌지?
3: 이야.
5: 빛으로 빛나체.
3: 와, 진짜. 와, 이거 신기하다.
4: 이제 거의 끝무렵까지 온 듯합니다.
3: 진짜 다 왔습니다. 이제 피니쉬. 예,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지막 지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신성 씨도 도착했네요.
0: 아, 와, 이거 체력도 장난 아니네.
1: 아, 온몸을 다 써야 되니까 난리가 아니다.
0: 와, 일단은 우리가 리버버깅 완주를 했잖아요.
4: 완주. 그리고 이게 그 하는 것도 재밌는데 이 주변에 숲하고 막 절벽, 바위,
1: 예, 이런 게 너무 멋져가지고
0: 그 바위 사이에 돌단풍들 지금도 이 포인트가 저 돌단풍이거든요.
4: 그리고 아까 우리 막 비밀의 공간에 들어왔잖아요.
0: 맞아요.
4: 돌개공은 커다란 것 같아요.
0: 거기서 빈체로를 외쳤지 않습니까?
5: 빈체로!
4: 지금 돈 안 내고 들어도 되는 공연이 거죠?
0: 해병대 캠프인 것 같아요.

작품 만들 때 저는 좀 관객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좀 만들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연극이라는 거가 어떤 사회를 어떤 이끌어가는 어떤 원초적인 원동력이거든요. 저는 연극이 어떤 특별한 어떤 개인 영역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쉽고 근데 관객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0: 길을 좀 걷다가 무대 미술이라는 영역을 처음 발견. 한 달이면 한 세 작품, 네 작품 정도를 대하게 되거든요. 그게 한 10년이 지나니까 축적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출의 눈이 자연적으로 좀 떠졌다고 할까요? 무대 미술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연출하는 거, 이 사람 연출하는 거, 이 사람 연출하는 거 두루두루 이렇게 좀 섭렵하는 계기가 됐고, 주로 그 연출가들이 배우의 어떤 디렉션이라든지 어떤 뭐 대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 쪽에서만 좀 초점을 맞춰서 연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대 연출가는 극장 공간 전반을 좀 볼 수 있고, 조명의 빛깔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더 특이하게 효과를 좀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심청전에 심청이가 하이라이트가 눈 떴다잖아요. 눈 떴다 했을 때 배우가 아무리 표현을 해도 대사로밖에는 안 되는데, 그게 장치 쪽에서 예를 들어 뒷벽에 크릭이 갈라지면서 빛이 확 쏟아진다든지 했을 때 그 효과는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그 효과가 훨씬 크죠. 현대 연극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윌슨 같은 경우도 무대 미술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무대 미술하는 거가 더 큰 장점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도 제가 연출을 하고 있을 때 좀 많은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딸의 침묵이라는 작품인데요. 성폭행 얘기예요. 아버지가 자기 친딸을 성폭행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좀 자극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그게 아마 제 첫 작품이었어요.
1: 당신네들이 법을 가지고 노는 사이에 내 생명줄로 줄어들고 있어요. 내게 시간이 없어요.
2: 잠깐만요, 경희. 좋습니다. 얘기를 들어봅시다.
0: 딸의 침묵 같은 경우에 재판장 얘기인데, 저는 3면을 다 거울로 썼어요. 그리고 그게 약간 반투명 거울로 뒤에도 보이고 앞에도 보이는 거울을 썼는데,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비가 내리고 그네 하나가 움직이는 장치 효과를 넣었거든요. 이게 거의 이제 무죄다라는 어떤 판결이 땅땅땅 나오는데 그 판결을 없애고.
2: 배정하겠습니다.
0: 어떤 그런 것들을 이미지적으로 쭉 주니까 관객들이 소극장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 그 공연이 꽤나 오래가죠. 한 1년 반을 갔으니까요. 사스마는 딸의 침묵 이후에 아마 두 번째 작품일 거예요. 목종이라는 왕이 재위 기간이 불과 1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운의 왕이고, 역사적으로도 그냥 좀 사라져 있는, 기억 속에도 없는 왕인데, 이 왕을 좀 조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역시도 이렇게 공간 활용, 그 이미지적인 구성, 그 다음에 그 대사로 다 표현하지 않고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표현했던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사실주의 연극이 좀 주류를 이뤘었는데, 이렇게 약간 좀 표현주의 형태로 했던 거가 심사위원들한테 굉장히 큰 어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배우배는 말 그대로 배우를 거꾸로 놓은 우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유명하신 이강배 선생님의 작품인데, 주인공 이름이 우배라는 인물인데, 그 우배가 연극을 연습하다가 전에 했던 공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전에 했던 거 너무 심취한 나머지 평생 한 작품만 할 수 있는 작품이 없겠나 해서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찰나에,
3: 이것만 나 이건 그렇게 당신 힘을 한 송준호를 찾습니다.
0: 저는 제갈조라는 어떤 사극꾼을 하나 만나요. 제갈조가 제안을 하죠. 한 작품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평생. 신계층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재벌로 되어 있는

0: 어떤 가문에 송준호라는 아들이 실종 사건이 벌어져요. 너 이 역할만 충실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충실히 소화한 다음에 그 집에 내가 당신 아들이요라고 들어가요.
1: 여기 이분은 누구신가? 저의 조부님 송만길 남작이십니다. 그럼
0: 너무 내 아들과 근사하게 이거 잘 해와요. 그래서 모든 걸 너한테 물려주마. 내 아들로 인정하마. 라고 인정을 해줘요. 주인공이 거기서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아버지는 알아요. 네가 준호 아닌 건 아는데 난 너를 준호로 인정했다. 알면서 갈등을 하면서 빠져나와. 빠져나오면서 다시 극단으로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그게 굉장히 연극인들한테 어떤 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고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정말로 야 이거는 배우로서 한번 해보고 싶은 작품이구나 해서 아직도 그 작품을 좀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이 작품이 연극제 나와서 또 상도 받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2: 대답은 안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0: 김구는 아마 100주년 기념으로 김구에 대한 생애를 전체 한번 좀 다뤄보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있는 그 동인천 주변이 그 치아포 사건에 있던 곳이거든요. 치아포 사건으로 인해서 상해를 가본 시점. 그다음에 상해 독립운동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것까지 김구의 일대기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해서 만들어놓은 이 뮤지컬 작품입니다. 역사적 좀 사실로 좀 기반을 하려고 애 많이 썼죠. 제가 이제 연극에 입문한 것은 1989년, 90년도 되니까 그 연극에 입문하게 된 것부터는 한 4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극단 10년호랑은 연매진 거는 한 30년 정도. 매년 창작 작품 한 편씩은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아마 창작 작품으로는 아마 한 30여 편 내가 볼 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극단 10년호가 매년 어찌됐든 한 두 작품 정도는 끊임없이 공연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일단 10년호가 이런 극단이 우리나라에 존재할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그리고 지속적으로 30년을 버텨온다라는 거가 이게 그런 어떤 그 힘이 없으면 일단 모토가 사랑하면 살겠습니다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뭐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버티는 힘 같아요.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안녕하세요. 오늘 전 세계 독자 여러분과 채팅하러 온 소설가 김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소설가. 글 쓰는 거랑 다르게 긴장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다들 많이 재밌게 봐주셔서, 예, 저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됐나요? 이 질문은 해외에서도, 예, 많이 받는. 저는, 어릴 적부터 도서관과 서점을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자연스레 책과 친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어쨌든 책과 익숙한 환경이 돼야지만, 그게 기본값인 것 같아요. 예. 기본인 것 같습니다. 설령 많이 안 읽더라도 일단 친해지세요. 이제 이런 것도 해볼까요? 이모티콘. 작가님께서 첫 번째 책을 쓰게 된 계기 또는 영감은 무엇이었나요? 제 첫 책은 망원동 브라더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망원동 브라더스, 이게 지금 대만판이 나왔어요. 대만판. 예, 대만에서도 이 책이 출간되었는데, 실한 네 명의 루저남들 이야기는 당시 무명 작가이던 저와 제 주변의 남자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데뷔작은 어쩔 수 없이 자전적 요소가 들어가고, 시나리오 작가로 오랜 기간 대표작을 못 내서 소설이 돌파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쓰는 계기가 됩니다. 온전히. 창작의 고통이나 슬럼프를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창작의 고통, 라이터스 블록. 예. 근데 저는 안 써질 때는 마감을 생각하고 써야 했습니다. 글이 안 써질 땐 글을 쓰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잘 고쳐야 합니다. 초고를 완벽하게 쓰려고 부담을 느끼니까 내 글 구려병 요런 게 있습니다. 내 글 구려병이라고. 예. 쓰고 나서 내 글이 너무 안 좋아 보여라고 해서 다 지워버린 거 있죠. 자신을 믿고 만드세요. 그리고 고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작가님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배경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나요? 캐릭터는 가장 중요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공감을. 캐릭터를 주인공을 만들 때 한 3대 정도 설정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나셨고, 집안은 어땠고, 그리고 아버지는 또 어떻게 그 환경에서 살았고, 불우한 환경이든 정말 재벌 2세의 환경이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캐릭터의 핵심은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불편한 편의점에 독고만 해도 노숙자인데 기억이 없는데 막상 일을 하니까 잘 적응하고, 그러한 독고의 미스터리와 아이러니가 캐릭터를 강화하는 거예요. 가장 마음이 가는 캐릭터?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만 뽑자면,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게 스페인판인데 La Asombrosa Tienda de la Señora 옆입니다. 옆 여사의 경이로운 작은 상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페인 출판사에서는 이 책의 주인공을 염려사로 생각했어요. 이탈리아판 역시 Il Minimarket della Signora 염입니다. 염려사의 미니마켓.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 출판사들의 편집자들이 염려사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염려사는 제가 생각하는
구현하고픈 참된 우리 시대의 어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이 만든 어른이 어른이라면 사실 염려사 같은 어른이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분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며 늙고 싶습니다. 신간 나의 돈키호테도 다른 언어로 번역될 예정인가요? 번역된다면 해외 독자들과 어떤 감상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나의 돈키호테 올 4월에 출간됐고요. 지금까지 또 많은 독자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판권 요청이 왔고, 그리고 이제 또 중국, 태국, 일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판권 문의가 와서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 작품이기도 해서 스페인에서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돈키호테를 패러디한 책이기 때문에 돈키호테를 잘 이해하는 영미유럽권 독자분들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독자에게 들었던 얘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자기 친구의

친구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고 하면서 친구에게 위로가 될 말을 한마디 책에 써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 책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친구에게 선물로 줄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것에 가장 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책을 읽고 터졌다는 이 불편한 편의점 마지막에 기차가 다리를 건넜다, 눈물이 멈췄다 라는 문장으로 끝이 나는데 책 속 주인공은 눈물이 멈췄는데 자신은 그때부터 눈물이 터졌다는 리뷰를 남기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합니다. 독자들이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 작가로서의 저보다는 제 작품들을 더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겠다는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답을 드리자면 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눈 독자들에게 전해줄 마지막 메시지,

독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채팅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세계를 다니면서 만났던 이 여러 나라의 독자 여러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와도 오늘 저희가 채팅을 통해 좋은 대화를 나눈 것 같고요. 제 책들, 제 이야기들 앞으로도 더욱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호 소설가 김호연이었습니다.

씨로 싹을 틔어서 떡잎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큰 다음에 방아다리 나오기 직전에 갖다가 심는 건데 저희들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4월 15일 날 심었어요. 방아다리는 처음에 고추가 이렇게 올라오면 방아다리 이렇게 두 개의 방아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요. 나면은 여기에 맨 먼저 꽃이 피어서 여기에 고추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아다리 날때 여기까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때 고추는 다 방아다리 고추는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아다리 고추는 이렇게 못생겼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길쭉길쭉 잘 생기는 거예요. 애고추는 이제 이게 얘가 다 늙었을 때 위에 작은 고추 해가지고 그거는 볶아 먹기도 하지만 가을에 고추는 고추 부각 같은 거 만들어서 또 고급스럽게

0: 예? 먹을 수 있어. 밀가루에 묻혀서.
1: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고추지 만두를 하려고 해요. 고추를 이용한 이 충청도 그 토속 음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지 만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추가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으로 해서 먹으려고 하는 염장법을 갖다 사용을 해서 고추지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금물을 부실 때는 이 물을 한번 끓여서 소금물을 끓여서 완전히 식히고 식힌 다음에 버주시는 거예요. 얘가 떠오르니까 떠오르지 못하게 이제 누름을 하는데 지금은 현대는 이 비닐봉지가 너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름을 돌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위생팩에다가 물을 담아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올려놔주면 얘가 골고루 눌러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했는데 요즘 현대에는 기구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 페트병을 이용한 그 고추 절임하는 방법이 너무 요즘 유용해요.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고추를 누름통에 넣듯이 가득 넣고 소금물을 똑같이 부어서 뚜껑을 덮어서 그냥 실온에 놔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 방법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첫째는 제일 메인으로 고추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는 겨울에 김장해놨던 그 김치. 김치가 들어가고 비지가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파마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고추가 많이 먹으면 속이 약간 쓰린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기름을 듬뿍 넣으셔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귀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두부를 만들고 나면 비지를 다 어떻게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만들고 난그 비지 부산물을 만두에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비지를 사용하는 집은 잘못 봤고요. 저도 지금은 두부를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돼지고기를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나 집안에 큰일 있을 때는 동네에서 돼지를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을 넣었던 것을 이제 지금 현 시대에는 이제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들게 된 거죠. 밀가루를 넣을 때 소금물을 풀어서 간을 해주고 밀가루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참기름을 약간 넣고 반죽을 하고 있어요. 불에다 밀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는 물에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이 소금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이렇게 소금물을 부은 다음에 여기에 참기름을 이제 고추를 곱게 다져서 넣는다고 해요. 요즘 말로 다져서 넣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추를 진 이겨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씨까지 다 넣는 거예요.

만두는 반달처럼 접어서 동그랗게 피를 만든 다음에 속을 넣으면 반 접으면 반달처럼 되겠죠? 반달처럼 되면 그 주변에 이제 반달처럼 된 것을 이상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접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기 양쪽 귀를 맨 나중에 접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두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함이에요. 만두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쪘을 때 만두가 터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 양쪽 귀를 맨 나중에 닫아요. 물이 팔팔 끓어서 김이 한빡 올랐을 때 그때 요 만두를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이 끓기 전에 올려놓으면 만두 피가 밀가루잖아요. 밀가루가 이 안에서 미지근한 데서부터 이게 김이 올라오니까 밀가루가 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양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끓었을 때 그때 올리는 게 만두 모양도 지키면서 맛도 보장이 되는 거죠. 이 뚜껑을 덮을 때 그냥 이렇게 덮으면 여기 수증기가 서려져서 만두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면보자기로 이렇게 싸겠습니다.

센불로 끝까지 20분 동안 쪄주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고 여기에 찬물을 살짝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으면 이 반죽이 딱 응축되면서 쫀득한 맛, 그리고 꺼내기도 쉽고 일거양득을 얻는 거죠. 저는 들기름이라고 생각해요. 들기름을 넣으면서 이 재료도 자기만의 색깔은 다 내지 않지만 들기름과 이 짓고추가 그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만두하고 다른 것이 짓고추와 들기름.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동치미와 이 만두를 같이 먹으면 한끼 식사도 되지만 간식으로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만두를 만들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 음식을 제가 다못 받은 게 지금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음식을 할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만두를 빚을 때마다 친정 엄마 얘기를 하죠. 이게 음식이라기보다는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 더 만들어 먹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음식이 약이다. 이 얘기를 듣고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거기서 키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병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저도 아, 이게 음식이 정말 상당히 중요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음식에 정말 깊이 이제 빠지게 됐죠. 그렇게 빠지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음식이 맛있다가 아니라 정말 본연의 재료 맛을 어느 것이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저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 충북이 고추 주산지예요. 그러면서 이 고추가 아마 식탁에 고추가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소금에 염장을 한 것을 고추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장에도 담그죠. 또이 소금에 삭힌 고추를 된장 속에도 넣었어요. 동치미 담을 때그 고추지가 꼭 들어가죠. 지 담은 것을 건져서 잘라서 양념해서 무쳐서도 밥상에 올리거든요. 농한기가 되면 을의 어머니가 그 고추 삭혀놓은 게 노랗게 익을 때쯤 되면 만두를 해주셨어요. 만두를 해주시고 또 명절 때는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해서 이웃하고 나눔도 하고 또 오는 동기관들하고도 나눔하고 고추지 만두를 했을 때 고추 항아리가 쑥 내려가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고추지 누가 포간 것처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자주 만들어서 먹는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만두 만드는 날은 이제 동생들이 다 모이지요. 고추를 다지면, 아, 언니 이거 고추지 만두 할 거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추지 만두의 그 맛은 정말 우리 토속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 끝내 남아서 정말 후대에도 아, 옛날 선조들이 이런 음식을 해 먹었구나 하고 본인들도 해 먹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뜨거 많이 넣어놓은 줄 세우고 하는 거라, 이게. 요알 있잖아요, 요 알. 요게 토하라, 요게. 요게 새뱅이라. 요게 줄무늬가 틀리죠. 요 덩어리에 줄이 있잖아. 새우에 대한, 이거 접하다 보니까, 이제 뭐 찌개도 해 먹고, 뭐, 자, 뭐 볶아 먹는 거 그거 알아서, 자, 맛있으니까 이제 볶아 먹는 거지.

0: 새맹이는 주로 우리나라 담수의 하천이나 호수 이런 데 어디나 원래 살고 있었고요. 전국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논에도 새우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수확하다가도 새우를 잡아서 밥으로 해먹고 이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비료도 많이 쓰고 살충제도 쓰고 이러면서 농두렁에 있는 새우들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논두렁에서 잡는 새우라고 해서 뭐 두렁새우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새뱅이 자체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주로 살고 있는 것이 좀 수풀이 우거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우가 하는 역할이 생태계의 분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서 있는 썩은 식물이라든지 썩은 유기물, 사체 같은 거를 다 먹어서 분해하게 되고요. 미세 조류라든지 수초, 이런 이두 가지 식물 계열의 생물을 밸런스를 맞춰줘서 수생태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서곤충이나 뭐 새, 많은 뭐 물고기, 이런 많은 포식자의 아주 좋은 먹이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여기는 새벽이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지역마다 틀리더라고. 새우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 민물새우, 옛날에는 많이 났어요. 예, 대칭댐에도 나오고, 저수지 같은 데서 나왔었어. 근데 요즘은 사람들 그런 걸안 잡아먹대. 그때는 모두 나가서 놀이삼아 나가갖고 잡아오고, 끓이달라고 그래서 하더만 요새는 그런 사람들 없더라고. 나뭇가지를 여갖고, 당근하면 딸려온다더라고. 그리고 통발에다가 뭐 된장 좀 넣어갖고 그러면 또 끌려오고 그런다더라고. 흔할 때 지금은 오염이 돼갖고 별로 이렇게 흔하지 않아지. 경남 함안에서 와요. 우체국 택배로 오면 살아있어요. 싹 씻어갖고 이제 내가 썰맛이 딱딱 냉동을 해야지. 금방 죽어 이거. 성질이 급해서. 소굴에다가 달아야 돼. 이렇게 조리를 갖고 딱 건지지. 그래도 깨끗해야 뭐. 해가 안 나오니까.

무를 일단 난 삐지잖아, 옛날 식으로. 옛날 엄마 식. 그러면 왜 찌개 맛있잖아. 깍두기 며칠 썰면 맛이 없어, 무가. 다시마 넣고, 무 넣고, 파야, 파 넣고. 그렇게 파 끓이면 이제 불을 많이 줄이 놓지요. 소금이 제일 깔끔하야. 물 붓고, 물부터 끓이면서 무 넣고, 파 넣고, 이제 이 야채를 넣고, 이거부터 좀 물렁하게 끓여야지. 익게. 그 다음 새우 넣고, 수제비 또 넣고, 수제비 몇개 들어가야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잖아. 야채 넣고, 맨 마지막에 많이 올라가지. 마늘하고 익어놓고. 끓여갖고, 그냥 은근히 또 졸여가면서 먹어야 맛있지. 예, 같아. 가을에는. 그걸 깻잎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또, 뭐야, 쑥갓. 쑥갓 쌀때 쑥갓 쓰고, 그때 볕에 봐서 대체를 하는 거지. 무조건 꼭 그거 열어라는 게 규정이 없잖아요. 시원하게 맛있더라고. 깔끔해, 시원해. 국물이. 시원하더라고.

조금 늦게. 모으가 좀 딱딱하고, 이게 좀 연하니까. 또 이러면 얄팍해서 또 빨리 간도 되고, 이게 더 맛있어. 떠먹기가 더 맛있더라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처음부터 삐지니까 엄마 하던 식으로 보고 배우고 하는 거지, 뭐.

너무 술에 많이 하면 또 뻑뻑해서 국물이 안 깔끔해요. 적당히 해야지. 이제. 예, 줄여야지. 그러니까 수제 매운 거면 돼. 무가 좀더 익으면 더 맛있지. 아직 덜 익었으니까.

0: 근데 신당이 있으면 뭐 잠깐 왔다 가자 그런 거?
1: 경남, 창녕남지. 신랑은 진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현장에 있어갖고 잠깐 왔다 가자 했는데 못 가고 그냥 머물게 됐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했는데 그냥 주위에서 그냥 이거 하자. 옆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내 친구 비슷하게 하자. 할지도 모르는데 저것들 좀 도와주고 이래갖고 그냥 먹고 살라고 한 거지 뭐. 48년 됐네. 나는 이어갖고. 처음 먹어봤어요. 있는데 그거는 국물에 짜삭짜삭하게 물을 많이 넣고 물을 빨갛게 물컹물컹하게 해서 물렁하게 짜삭짜삭하게 해서 먹었어요. 일찍이를 안 먹어봤어요. 시골 사람들이 뭘 잡아오잖아. 뭐 또랑이에서 잡아와서 해줘라. 미꾸라지도 와서 해달라. 뭐 그러면 그냥 솜씨로서 제가 해달라는 데를 다 해줘봤지 뭐. 놀러 갔다 오다가 또랑이 잡아오면 이것저것 다 해달라 그래. 해달라는 대로 그냥 끓여주다 보니까 걸러서 걸러서 이제 요거 뭐 걸러진 거지. 손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 시킨 대로 해서 내가 육거리장이죠. 처음 그 거래 했어요. 했는데 우연찮게 가다가 그 사람이 이어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같은 고향이니까 직거래를 하게 된 거지. 충청도 사람들은 생선이 바다가 없으니까 이걸 찌개라고 생각하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고기라고. 외지요. 동네 사람보다. 신탄, 청주 다 이런 손님이에요. 옛날 사람들 많이 먹지. 옛날에 무봤던 사람들 많이 먹지. 젊은이들도 안 무봤던 사람 찾고 볼린다 칼국수 수제비를 많이 먹지. 자기 입에 맞으니까 먹는 거지. 맛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돼지 육식보다도 이걸 좋아하니까 먹는 게 집집마다 다 있지. 나두 발로 걸어다니면 할게요. 내가 그간 허락할 때까지는 할게요. 일은 하고 싶어요. 일은 모르면 모른 대로 살아. 알면 내가 힘들어. 무조건 일은 배우지 마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 전주 세계수리축제가 새롭게 선보이는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의 사회를 맡은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은 17, 18세기에 유럽 음악을 대표하는 합시코드 음악과 같은 시기에 조선 선비들이 향유하는 우리의 예술 가곡을 함께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음악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악기 합시코드는요, 16세기 초반부터 약 300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반 악기입니다. 외관상 피아노와는 비슷하지만 피아노와 달리 페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이 불가능하지요. 대신 아티큘레이션 등의 어떤 연주 방법을 통해서 강약과 음색의 변화를 도모하는 악기입니다. 보다시피 악기 자태만으로 피아노와는 다른 바로크 시대의 특유의 그런 멋과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 컨셉인 여창 가곡과 풍류 음악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우조 이수대엽과 수룡음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우조 이수대엽은 강권순의 노래와 하주화 명인의 검은고 연주로 듣고요. 바로 이어서 수룡음을 김상준 단소 연주와 이민주 합시코드 연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럼 두 곡을 박수로 청해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가곡은 우리 전통 성악 장르의 3대 장르의 하나입니다. 판소리, 범패, 그리고 가곡 이렇게 꼽고 있고요. 또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제30호로 등록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장르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느린 이스트웹을 들으셨고요. 이제 조금은 거뜬한 우락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편수대엽과 태평가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우락과 함께 들으실 곡은 이민주 양의 그 합시코드 독주, 쿠프랭의 신비한 장벽을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의 바로크 작곡가이자 건반악기 연주자였던 프랑수아 쿠프랭의 클라브센 곡집 4곡 중에 2권에 수록된 론도 형식의 곡입니다. 자, 이어서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즐기고 계시나요? 오늘 이제 마지막 두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연주에 참여해주신 출연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 가곡의 악기 연주자에게는 율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또 노래하는 가창자들에게는 가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용어가 딱 어울리는 분들인데요. 먼저 조선 사회의 선비들이 시그니처, 요새 말로 시그니처 악기로 그때 말로는 이제 백악지장, 100개 악기의 장, 최고의 장, 그 자장 뭐죠? 장이면 최고의 장인이죠.를 연주해 주신 거문고 악기 연주자 우리 시대 율계 하주아 명인이십니다. 네. 하주아 선생님은 현재 서울예대 명예교수와 수연풍류방 대표로 활동 중이시고요. 정악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풍류의 맛과 멋을 보존하고 계승하시는 대표적인 거문고 율객이십니다. 그리고 단소와 대금을 잡아주신 우리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위원 김상준 율객이십니다. 여창 가곡 이수자로 즉흥과 창작 그리고 전통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강권순 가객이십니다. 네, 한국 전통음악에 새로운 결을 더해준 합시코드 연주자 이민주님이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합시코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두 곡을 이제 소개하고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가곡의 편수대엽과 태평가입니다. 편수대엽의 편은 아직 좀 후대에 생긴 곡이기 때문에 박자가 원래 이 가곡의 이 박이 여러분은 못 느셨겠지만 박자가 있었습니다. 느린 박이 16박으로 한 장단을 한 프레이즈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이즈 주기가 짧아져서 편은 촘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 장단이 10박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템포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거뜬한 그런 느낌의 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편수대역까지 조금씩 빨라졌던 곡이 마지막 피날레인 태평가에 오면 다시 풀어집니다. 굉장히 느려지고 우리 그 전통 음악의 전개 과정을 보통 기경결해로 얘기하는데 그 해, 풀해자의 그 풀어지는 그런 맛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창이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맛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편수대엽과 이 태평가를 연이어서 들으시면 조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두 곡을 박수로 맞이할 거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s far as I can judge at present, Korean ceramic technology was far more advanced than I had initially thought. And it also underwent a much greater process of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than I had originally anticipated. However, now that I have undertaken this research, I believe that you, like myself, would agree that we should endeavor to pursue this study as thoroughly and comprehensively as possible.
1: We met Lee Ho-sun, one of the curators behind the exhibition.
2: 우선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양국이 공예를 매개로 활발하게 교류를 한 양상들을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1: Seoul, Busan, Ulsan. These vases were made in France and named after Korean cities.
2: 플랑시 공사가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유산들을 한 2600점가량 모아가지고 프랑스에 기증을 해요. 그중에 도자 쪽에 굉장히 조회가 깊었어요. 수백 점에 당한 뭐 고려청자를 포함해서 수백 점에 달하는 도자기를 세브르에 기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브르 도공들이 그 기증을 받은 시점인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요것들을 좀 연구하고 해서 뭐 서울, 뭐 부산, 울산이라는 우리나라 지명의 화병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외형 도자의 그 형태는 우리 도자를 닮았지만 뭐 이렇게 유약이라던가 장식 기법 같은 경우에는 당시 최신 그 프랑스의 미감이 담겨져 있어요.
1: So what makes them French?
2: 플람베라고 하는 유약이 있는데요. 그게 프랑스어로 화염이란 불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른거리는 그런 우연성을 가미한 그런 유약인데요. 그런 거라던가 뭐 당시에 유행했던 아르누보 양식 이런 것들이 그 시문이 돼 있습니다.
1: 네. And here they stood together. The Korean originals and the vases Sevres made from them. And one of those vases carries his own name. The Plancy.
3: We have this Korean vase in the collection in Sèvres, and the vase made by Sèvres Manufactory, which looks exactly the same, is called Plancy. So we could make a link, and it was created, this Plancy vase was created just a couple of months after the Korean bottle was sent to Sèvres. So it was kind of obvious it was the same form.
1: In 1906, Colon de Plancy left Korea. And the letters and postcards he sent from here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보통 사진가가 평생 살면서 유네스코 등재에 관여했던 걸 한 번의 기회가 있을까 말까인데. 우선은 백제 역사를 엿주고 가야하고 문군 동고천왕각하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문화유산 등재에 네 번이나 참여를 했었다는 것이 사진가로서는 크나큰 영광인 거죠. 이제 최근에 끝낸 거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업 이어지는 수도성곽을 이제 최근에 등재 신청 촬영을 이제 마쳤죠. 저는 문화유산 사진가 서헌강입니다.

사진은 저에 있어서 사진은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이고 내가 느끼는 대상에 대한 휴머니즘을 전달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상과 나의 느끼는 그 휴머니즘,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 그런 생각들을 사진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거죠. 사진에 관심을 가진 거는 기계에 매료됐죠. 카메라의 그런 메커니즘, 그 기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멋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셔터 소리.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들 가지고 이제 천안 문화원에서 이제 개인전을 열은 거죠. 매형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사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고 싶은 거야?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너무 당황한 거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물론 이제 대답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주물주물하니까 이제 매형이 그러는 거죠. 나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용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사진을 시작했으면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진가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너도 즐겁고 네 주변 사람도 다 즐거울 거야.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아, 앞으로 사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온 거죠. 근데 그게 계속 화두가 된 거죠. 한국에 있는 문화유산은 어떤 종류든지 간에 다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부터 일어나서 설렘이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문화재와 어떤 유적지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까. 가기 전에 약간의 공부 아니면 자료 정리, 자료를 찾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찍을까. 시나리오를 다 구성을 하죠. 구성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 도착하고 유물을 봤을 때 이제 무언의 대화를 하는 거죠. 문화재와 유적지가 이제 서서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어서 왔지만 이제 나의 모습은 봄이 제일 이쁜 것 같으니까 봄에 한번 다시 오면 안 될까? 아니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그때 그럼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 여기는 언제 어느 시간에 사진으로 표현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라는 게 나오면 그 시간에 맞춰 가는 거죠. 그때 가서 보면 역시 그런 환경이 딱 조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진가는 이야기꾼인 거예요. 사진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조선왕릉을 뭘 보여줘야 되지? 유네스코 등재? 물론 이제 조선왕릉이 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지만 외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봉분 형태도 똑같고 성물 위치도 거의 비슷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 가장 최고인 장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인석이라도 다 똑같은 문인석이 아니고 얼굴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새로운 장인이 와서 해야 되니까 그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때는 이게 무덤이고 왕이 무덤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이미지지? 현재로서는 왕의 무덤보다도 사람들이 힐링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조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 숲이 조성이 돼 있고 잔디와 모든 것들이 아주 힐링 공간에 최적화가 된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힐링 공간이다. 지금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단절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죠. 가서 무턱대고 찍는 경우는 없어요. 사전에 머릿속에 구상을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냥 카메라만 가서 그냥 눈에 되는 대로 찍으면 아름다운 장면을 완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끄집어낼까? 머릿속에 구상하고 갔던 이미지가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와야 되고 아 여기는 이를테면 뭐 비가 오는 날 찍었으면 좋겠다. 눈이 덮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눈이 왔을 때 낮에 찍을까? 눈이 오면 밤에 찍을까? 새벽에 찍을까? 이제 그거 봐 색깔이 다 틀리거든요. 이야기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다니면서 체크하는 거죠. 여기는 눈이 왔으면 좋겠고 밤이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도심 불빛과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림대로 똑같이 현장의 모습이 안 됐더라도 가능한 비슷하게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모습이 또 연출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멋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구나. 좋아, 이 시간에 오길 잘했군. 그럼 이제 그렇게 자가름한 거죠. 유네스코 등재권 중에 이제 반구처 남각화가 있는데 평소에는 보통 물속에 잠겨져 있고 봄철이 좀 지나면 수위가 좀 내려가면 그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암각하기 때문에 이제 바위에 새긴 그림인데 그것은 햇빛이 없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형성이 됐을 때 그 고래 그림이라든지 사람 그림, 사람들이 형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짧아요. 그래서 날짜를 택해드려도 그날 날씨가 안 좋고 흐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암각화를 새겼지라고 이제 또 궁금했었는데 그 바로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면서 그때 이제 같이 간 후배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울림이네 그 안에서. 멀리서 보면 평평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바위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빗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 그분들이 굉장히 신성한 지역일 것 같다. 아 그냥 여기 암각화 새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지형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그러면 아 지형을 보여줘야 되지. 단순히 암각화 보는 게 아니고 해 막 뜰 무렵에 안개가 약간 있을 때 드론을 띄우니까 너무도 멋있는 거예요. 그 계곡에 따라서 물안개가 약간 켜 있고 저기서 해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스펙타클한 거죠.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딱 완성했을 때 정말 쾌재를 느끼는 거죠. 옳은 그림이 나왔구나. 내가 완성하고 싶은 그림이 나왔구나. 그런 과정이 저로서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죠. 우리 문화유산이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40만 여점이 좀 나가 있다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법적으로 그거 우리 거니까 그냥 우리로 주세요라고 할 수는 못해요. 국외조사를 처음에 할 때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미지로 사진 이미지로 환수를 하자. 한편으로 저한테는 벅찬 일이에요, 사실은. 그때는 필름 시절이기 때문에 필름도 많이 싸가지고 가야 되고 현상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미지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떤 연구자가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자. 그래서 이 유물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리에서 조사하러 왔으니까 모든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대로 이미지 환수를 하자. 나는 오늘도 유물과 대화하러 간다라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이제 에피소드, 유물 유적지에 가서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유물을 사진 찍었는지 그 사진이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만든 책이죠.

사진가로서 보람은 뭐냐면 사진을 보고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거죠. 저는 길 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흥미를 주고 여기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는 시간이 되시고 그 시간이 되면 여기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한국의 문화유산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사진가인 저로서 큰 보람인 거죠.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New life is born. It struggles to survive in fierce competition and willingly sacrifices its life for the young. Yet, the sea remains as it has always been. Jeju's uneven rocky seabed, formed by past volcanic activity, serves as an ideal spawning ground for fish. White-saddled reef fish live in groups among the reefs and lay their eggs in the crevices of the rocks.
1: 자리돔은 돌바닥이나 돌 사이에 수컷이 자리를 잡고 암컷이 한 마리 내려와서 알을 낳으면 수정시키고 다른 암컷이 내려와서 알을 낳아서 수정시키고 이러한 방식을 계속 반복하며 산란합니다.
0: Just as every species looks different, the moments of birth vary as well. The bar-faced cardinal fish is one of the most common fish you can see in Jeju's ocean, alongside the damselfish. The bar-faced cardinal fish is similar to the damselfish in size and live in schools as most small fish do. The males circle around the females to court them. The spawning and hatching process of the bar-faced cardinal fish is quite unique.
2: 줄도아돔은 이 구강 산란을 합니다. 그 입안에 알을 넣고 부화할 때까지 키우는데 이 때문에 사진가들이 무척 좋아하는 물고기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운이 좋으면 이게 살짝 입을 벌린 사이로 또 알이 부화하는 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0: At a depth of 20 meters off the eastern side of Sekisom Island, a pair of anemone fish have settled among the sea anemones.
2: 말미잘은 그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해파리와 비슷하게 이 촉수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수마다 그 착살 같은 가시가 있어서 이 건들면 바로 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독은 그 먹잇감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말미잘을 공격하는 이 포식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Sea anemones are predators that breed profusely. Yet they too can be eaten by large fish, starfish, and shells. That is why they have chosen the anemone fish for protection.
1: 흰동가리돔은 말미잘 촉수독에 면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흰동가리돔의 역할은 말미잘에 접근하는 침입자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침입자를 쫓아내는 동시에 말미잘이라는 안전한 장소를 얻게 되는데 흰동가리돔의 포식자도 말미잘의 촉수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적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면 흰동가리돔의 말미잘 속으로 숨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The anemone fish lay their eggs in the hidden space beneath the sea anemones. Hundreds of eggs cling to the rock, glowing red.
1: 흰동가리돔의 산란 과정을 보면 암놈이 알을 낳고 순놈이 와서 지느러미를 이용해 알을 불어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대략 20여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 속에 빨간 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자라면서 다시 암컷과 수컷이 힘껏 불어내며 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0: Anemone fish usually inhabit the anemones found on corals or reefs in coastal waters. If the female of a group dies, the largest male will change sex and become female, ensuring the propagation of the species. If you understand the lif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ctopus, you will not have much trouble witnessing an octopus spawning in Jeju Sea. A mother octopus tends her eggs deep beneath the rocks. She constantly blows air over the eggs hanging in clusters like grapes. Through the translucent eggs, we can already see baby octopuses looking ready to emerge. The mother octopus does all she can, protecting them with her arms.
2: 그 문어는 이 안반상이나 아니면 움푹 파여 있는 곳을 찾아서 알을 낳습니다. 천적으로 또 보호를 받아야도 하고 이 조류의 영향도 또 없어야 되기 때문인데 보통 한 달 정도 알을 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전한 곳을 찾으면 물고기 등 그 다른 녀석들에게 또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근처에 있는 이 돌들을 이 다리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입구를 좀 막기도 합니다.
0: A mother octopus's devotion is already widely known. Until every egg is hatched, she never leaves her nest, fasting for weeks. By the time all her babies are born, she is exhausted and life leaves her body.
1: 문어는 보통 한 달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을 지키며 알을 돌봐주는데 알이 부화할 때쯤이면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기력을 찾지 못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95%가 은신처에서 나와서 죽거나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되든지 하면서 형체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Near the octopus's hideout, there are always predators waiting for the moment to pounce. Weakened, the mother moves listlessly. A rat has already started biting at her. It starts nibbling off from the end of the octopus's arm. The exhausted octopus cannot barely defend herself. A sea turtle joins in on the feast.
1: 거북이가 뭔가 물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문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부화를 끝내고 기력이 없는 문어를 사냥한 것 같은데 그쪽 지형이 문어가 산란하기 좋은 장소들이 아기자기하게 많더라고요. 아마도 문어를 먹기 위해서 바다 거북에 이 근처에서 기다린 것 같습니다. 바다 거북은 항상 산호나 해초를 먹고 산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어를 먹고 있던 장면을 본 게 참 신기했습니다. 바다 거북을 계속 쫓아가면서 먹이 먹는 장면을 계속 촬영했는데 마지막에 문어의 머리를 먹고 가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0: The underwater ole of Jeju's waters is vibrant with life. A great living organism, the sea is always there, even today, maintaining its harmony and balance.

0: 어, 형. 맛있었어?
1: 맛있었어. 뭐하고 있어?
0: 나 특산물 관심 많아갖고 홍천 특산물 뭐 있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1: 감자, 감수수.
0: 그렇지. 그거는 강원도 특산물이거든? 어. 근데 여기 홍천이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꽤 있어. 뭐 어미자도 있고.
1: 잠깐만, 잠깐만. 오, 맛있는 거 봤어. 이거 뭐야? 홍천 떡?
0: 떡.
1: 호떡? 호떡이야?
0: 그게 아마 시장 가면은 떡집에 들어가면 거기 있을 거거든? 근데 내가 볼 때 찰옥수수 농장 가볼까? 거기 찰옥수수랑 막 이것저것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 정원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가보면 또 재밌을 것 같고. 옥수수 괜찮아?
1: 어, 옥수수
0: 좋아해?
1: 먹자.
0: 그러면 지금 출발할까? 한 10분 뒤? 준비 다 됐어?
1: 오케이, 그럼 가자.
0: 가자.
1: Let's go.
0: Let's go.
2: 와, 친구도 메미살이 진짜 미쳤다. 어, 진짜 진 요름이야.
0: 진 요름.
2: 진 요름.
0: 근데 여기 이게 소나무인가?
2: 어.
0: 근데 진짜 크다.
2: 엄청 이뻐.
0: 이것도 엄청 크네.
1: 와, 여기 나무? 뭐 있지?
3: 이 나무 봐서 장난하냐?
0: 그러네.
2: 와, 엄청 크다.
3: 그리고 200년 나무야?
0: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무 좀 많고 있어야 햇빛 좀 가려져서 어. 좋은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볼까?
1: 어, 그렇게. Amazing garden.
0: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2: 누가 계시는 것 같은데?
1: 저기요.
4: 저기요.
5: 어,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여기 사장님이세요?
5: 네, 네,
4: 지나가다가 너무 이뻐 보여서 한번
0: 네. 들렸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4: 와, 반갑습니다. 네.
0: 들어오면서 형님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그 가든 정원 인테리어 너무 이뻐가지고
1: 어.
5: 저희 그 농장이 약간 유럽형이에요. 정형 구강식. 그래서 전체 직선을 이렇게 다 해서 쭉쭉 이렇게 직선을 다 뽑았죠.

0: 그러네요, 진짜.
1: 근데 신기하니까 방금 봤어요. 이거 바나나 나무예요?
2: 아, 저거요? 바나나. 저게 한국 바나나죠. 그러니까 파초.
1: 한국 바나나?
2: 예. 옛날에 그냥 시골서 네. 한 집에 이렇게 한 개씩 해서 월동을 방에서 해서 이제 봄에 내다 심어서 베는데 바나나가 달리긴 달리는데 이렇게
3: 먹지 못하고.
0: 아, 재미로.
1: 아, 재미로. 그리고 겨울 살아남아요.
2: 겨울에 이렇게 완결을 해서 빈대 한 장만 덮으면 얼질 않고 봄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0: 와, 너무 신기해.
2: 여기 전국에서 가장 추운 데가 홍천입니다.
1: 아, 우산 필요 없어요. 아마 이걸로 우산 만들 수 있어요.
2: 그러게.
1: 그, 아,
0: 이렇게 펜처럼 이렇게 써.
1: 아, 그러네요. 아니, 로마 때 아마 이런 것 안 했어요.
2: 신기하식 쓴다니까.
1: 와우, 대박. 네, 이게 지금 시원하세요, 사장님?
4: 네, 시원합니다.

0: 이게 노란색 봉지 보이에요.
1: 네, 이게 이제 뭐 색깔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0: 아.
1: 이거 다 저거 하나 따볼까요? 요거 따보세요. 요거 따시고 요거 따시고 이렇게 따시고.
0: 어, 따도 돼요?
1: 네. 따서 이렇게.
0: 네.
1: 살짝
0: 돌리면서. 살짝
2: 돌리면서. 아 진짜?
1: 네, 잠시만요.
0: 형 해봐요.
1: 오케이.
0: 어, 네, 컷.
1: 오케이.
0: 어, 딱 있었다.
2: 와, 색상 보면.
0: 오. 네. 오, 사장님, 잘하시오.
1: 구독.
0: 짜란.
2: 어, 형 거 제일 이쁘다.
0: 아, 그래서 바로, 혹시 바로 먹어도 돼요?
1: 바로 먹어도 돼요.
0: 와, 맛있죠?
2: 엄청 달아.
0: 오.
2: 아이.
0: 이 와우 진짜 맛있어.
1: 자 이거보다 더 멋있는 게 있어요 우리 농장에.
2: 그래요?
1: 보시러 가시죠.
2: 이거보다?
1: 어 빨리 가요.
0: 형 이 값이야.
1: 내 거. 이거 내 건가? 다 온 거 같은데요.
0: 오우 와우.
1: 저기 바로 호빙이다 호. 저기 바로 호빙이다 호.
0: 아우.

0: 거기에서 직접으로 맥주도 하세요? 만드세요?
1: 그냥 그 체험으로만.
0: 사장님 여기는 너무 이쁜데 사진 찍어볼까요?
1: 제가 찍어드릴게요.
0: 그래.
1: 이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개모죠, 자연스럽게.

0: 발견합시다. 괜찮은 사진 있을까?
1: 어, 이거 괜찮은데?
0: 아, 그리고 이런 거?
1: 아, 그, 맞아.
0: 이거 걸었을 때 이거 괜찮지?
1: 이런 거 괜찮아. Yeah. 얼굴 안 보여.
0: 예.
2: 오셨으니까.
1: 저 이런 거.
2: 호베 풍경을 네. 어, 아름답게 아마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1: 아, 진짜요?
2: 고가 사다리.
1: 고가 사다리?
2: 예. 한번 가시죠.
1: 네.
2: 오, 재밌겠다.
1: 와. 오, 약간 놀이 끼고 다는 느낌 날 텐데.
2: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요.
1: 오!
2: 이렇게 하면 내려가요.
1: 네.
2: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가. 오. 오케이.
3: 자, 한 분씩.
1: 아, 먼저.
3: 어, 한 명씩?
1: 먼저 가, 먼저 오케이, 가. 오케이, 오케이.
2: 자, 이거
1: 하강.
2: 올라가요. 쭉 올라가세요. 쭉.
1: 와!
3: 와, 진짜 높아.

0: 근데 원래 어떻게 타요? 네? 어떻게 타요?
1: 아, 이거 기계로 타요.
0: 아, 기계로?
1: 네, 이렇게 딱 기계 물리면 이제 혹은 혹대로, 2분 2대로, 네네네. 열면 열매대로.
2: 와, 형, 너무 재밌다. 이게 풍경이 진짜 장난 아니야.
3: 다음에 이제 폴.
0: 네네네.
2: 우리 행위 하셔야지.
4: 아, 하나도 안 무섭지.
2: 빨리.
4: 하나도 안 무섭지.
2: 빨리.
4: 제가 용감 많은 재밌어. 남자. 하나도 안 무서워.
5: 아. 출발!
4: 와, 괜찮네.

0: 이렇게 그
1: 형 어때요?
2: 아우 미쳤어요. 너무 좋아. 우!
0: 멋있다.
1: 멋있다.
0: 와우.
3: 아저씨 난리 났어.
0: 와우.
1: 형 데려와요. 헛먹지 말고.
0: 오케이.
1: 같이. 아, 좋았어요?
2: 아, 너무 좋아요.
3: 와우. 근데 좋긴 진짜 풍경 너무 예뻐요.
1: 이 호비 원래는 미국 이과잖아요.

0: 네네. 네, 6분이 오니까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이 풍경하고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1: 거꾸로 거꾸로.
0: 이게 홉이.
2: 네.
0: 요 노란 가루가 네. 이게 루플린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맥주 맛을 좌우를 하죠.
2: 아.
0: 살짝.
2: 네.
0: 써요. 살짝.
1: 먹어봐요.
0: 요 이제 먹어. 자, 요걸로 이제 차로 끓여 먹어도.
2: 네. 그러네요.
0: 정신 안정.
1: 그 맥주 맛.
2: 먹을 수 있을
0: 그 맛있었어요. 씁쓸한 그
2: 네네네네네.
0: 아우. 조금 야. 이따 이걸로 담근 맥주를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시원하게 내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3: 지금은 맥주 바로 드시죠.
1: 너무 맥주 너무 땡겨요 지금.

0: 이거 자연에서 직접 하신 맥주. 테이스팅.
1: 너무 궁금해요. 아우, 냄새 죽인다.
0: 짠. 오!
2: 감사합니다.
0: 네. 이게 자연이지.
1: 네네네. 센 맛.
3: 효모가 살아있어요.
1: 네네네.
0: 그쵸.
3: 효모가 살아있어요.
1: 신기해요. 시간 얼마나 걸려요?
3: 2시간 걸립니다.
1: 만드는 건?
3: 네, 만드는 게 2시간 걸리고
1: 발효 시간
3: 좀 숙성이 한 2주일 걸리죠.
1: 아, 예예. 예,
0: 근데
1: 예,
0: 그래도 금방
3: 한 열흘?
1: 열흘. 와인은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와, 한 달, 두 달, 세 달.
0: 2년, 3년.
1: 폴란드도 맥주 엄청 지역마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리 도시도 맥주 만드는 그 공장인데 이게 약간 폴란드 맥주.
3: 아, 그래?
1: 조금 센 느낌 있어요.
3: 진하죠.
1: 네, 진한.
3: 불어서 약간 진한 맛도 있고.
1: 네.
3: 또 알콜도 좀 셀 거예요.
0: 몇 도일까요? 8%?
1: 이게 7도?
3: 8도? 맥아를 달았을 때 당을 많이 높여놓으면 어느 정도 첨가하느냐에 따라 탄산과 어떤 그 알콜 성분이 달라지죠.

0: 보고 아, 그리고 그
1: 야. 술 아니니까
0: 감사합니다.
1: 행임이잖아. 예이
2: 때 여기다 국물 하나 딱 넣어.
1: 어 좋다 좋다.
0: 와우.
1: 어 장식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짠.
0: 원샷
1: 뜨거울걸? 어 근데 향부터 약간
2: 어우 쓰죠
1: 그
2: 짭짤한
1: 보리차 둥글레 차 소리 느낌
0: 비슷해요.
1: 근데 이게 향이 그 풀 향이 되게 산다고 해야 되나?
2: 짭짤한 게 이게 홈맛이죠.
1: 근데 이렇게 홉하는 농장 많이 없잖아요 한국에. 그거 무슨 생각하셔서 그게 좋고
2: 여기를 원래는 한 80년대 홉을 많이 했었어요. 아버님 쫓아서 많이 했었고 우리 동네에서만 한 50톤 생산을 했었어요.
1: 와. 네.
2: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인건비가 오르고 그러니까 다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제가 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찾아다녔죠. 그래서 이걸 찾아서 증식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홉 농가인데 지금 여기서 아홉 농가가 같이 홉 농사를
0: 짓고 네네네네. 그게 혹시나 그 홉스 그 맥주 만드는 회사한테 팔아요?
2: 아 그렇게도 팔고 이제 요게 이제 건강식품
0: 아 건강식품
2: 아 네네 수면 유도제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 그쪽으로 많이 나오고
1: 이거 네. 벌써 안 그 신경 안전된 것 같아.
0: 네, 이 맥주도 궁금해요.
2: 아 그럼
0: 흑맥주 먹어볼까요?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1: 반가워요. 네,
0: 반갑습니다.
1: 건배.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너무 좋다 이거.
0: 네 이제 완벽한 순간인데 고마운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농장 일 아, 같은
2: 우리 옥수수 따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0: 어, 네.
1: 아, 당연하죠.
0: 하는 방법 알아요.
1: 가시죠. 자, 이거 마시면서 가야겠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저희 집 주인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와이프
2: 도와드릴까요?
3: 도와주시면은 감사하죠.
2: 바로 도와드리죠.
3: 옥수수 이거 네. 저희까지 다 따가지고 오시면은 옛날에 저가 먹던 네네네네. 어렸을 때 먹던 옥수수 요리 해드릴게요.
0: 옥수수 요리 알겠습니다.
2: 배고프니까 빨리 하자.
4: 그렇죠. 일합시다. 야,
2: 아야. 오, 잘 딴다요. 호, 호, 호. 살짝 굴리면 돼.
0: 테트리스 제대로 하면 예. 할 수 있지. 허! 하야.
2: I love to work on the farm. Brings me back the old memories.
1: 마지막 이제 그만해.
0: 알겠습니다.
1: 어때요? 진짜 끝까지. 야!
0: 만족하세요?
1: 네. 진짜 많이 땄죠? 앉으세요.
0: 네.
3: 땀 많이 많이 났죠?
1: 네. 엄청 더워요. 빨리 요리를 해서 먹읍시다.
0: 네.
2: 좋아요.
0: 그래서 원래는 옥수수 언제부터 그 심어 그리고 심어마다?
1: 5월 한 9일?
0: 5월 9일?
1: 네. 그때 심어서 이제 지금 먹는 거죠.
2: 5월 9일에 이렇게 심어. 네. 그리고 8월 11일 수확.
1: 5월 9일이 또 내 생일이에요.
0: 아까 이거 옥수수로 전통 요리 어렸을 때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떤 요리예요?
3: 옥수수 전이라고 하는데요.
0: 네.
3: 옥수수를
0: 네.
3: 밖에 옥수수 있으면 이거는 칼로 점여요. 옥수수를 딱 단단해죠.
0: 네.
3: 칼로 한 다음에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곱게 갈아서 그걸로 전을 만듭니다.
0: 오, 빈대떡 같은 느낌인가요?
3: 그렇죠.
1: 그러면
0: 점이니까 또 막걸리 한 잔 하셔야죠.
3: 막걸리요?
1: 좋아요, 막걸리. 네.
2: 아, 그럼요. 없어서 못 먹어요.
5: 한번 씻어야 되지 않을까요?
1: 자, 이 끝으로 가면 힘들어요. 요 입구서 해야 돼.

0: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1: 네.
2: 아니야, 그냥 아직 힘으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말고 그냥 힘으로 하고 있어요. 오케이.
1: 네, 수고했어요.
2: 수고했습니다.
0: 이거를 한 군데다가 섞지요?
2: 네. 우와, 진짜 많다.
1: 우와,
2: 재밌네요. 재밌다.
1: 자, 누워, 누워.
2: 됐습니다. 하나, 둘, 셋.
1: 누워.

0: 갑작스럽게 천이었죠. 아무것도 안 적고.
1: 예예예.
0: 옥주수만.
2: 이게 옛날에 내가 먹던 음식이에요.
3: 언제예요? 언제?
2: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4: 어, 좋은 나이
2: 초등학교. 와. 50년 전 음식이에요.
3: 와, 대박.
2: 아이고, 어머님.
5: 옥주만 잘 먹어요.
3: 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2: 어, 감사합니다.
6: 여기 한번 맛 보시고서는요, 네, 익숙한지 어디 맛이 없던지 한번 보세요.
5: 진짜 맛나요.
2: 감사합니다. 맛이 어때요?
7: 네.
6: 간 신것 간도 안 넣었어요.
2: 아, 그러면 우리
6: 간장을 만들어 오긴 했어요.
2: 맛을 한번 같이 한번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 한번 먹어보고.
2: 맛있어.
6: 젓갈은 더 안 넣어도 돼요, 언니?
2: 어때요?
3: 맛있다. 쫄깃해, 엄청.
5: 맛있어요?
3: 밀가루.
2: 네, 맛있어요.
3: 밀가루 하나 더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쫀득하지?
5: 옛날에
3: 간장 주워 먹으면 그래서.
5: 이런 음식을 해가지고 즐겁게 살았어요.
2: 야, 옛날에 비 오는 날 다닐 때는 엄마가 이 부침이 부쳐주던 게 제일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 어머님 한번 손맛 좀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쳐보시는데.
5: 아무래도 지금 친집 사람이 돼서 또 제일 더 맛있게 부치면 되는데.
6: 아들이 아니, 이게 서울 음식이고 하니까 어머니 손맛이 더 그리우실 거예요.
5: 여기다 이거 파츠를 넣어서 이렇게
6: 반에?
5: 접어서
6: 지금 넣어요?
5: 지금
6: 여기 약간
5: 꺼내가지고
3: 반? 아,
6: 있을까요?
5: 이거 쓸 것 같아.
2: 파츠를 카트라고 네네네네
5: 파츠 들어갔으니까 한번 접어보세요.
3: 네.
2: 야, 맛있게 마시는가 보다. 한 입에 다 들어가는 거
8: 같아요. 잘 먹어요.
5: 얇게.
8: 고소한 거.
6: 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단짠으로 음식을.
2: 예전엔 유일한 게 시골에서 이런 부치기밖에 없었어. 사 먹는 게 없었잖아요.
3: 그쵸. 네. 시골은 뭐 우리 다 기운 걸로 다 먹고 해먹고 다 하니까.
2: 그럼 우리 집에서 해먹는 거 외에는 간식이 된 거 없었거든요.
3: 어머니 그 지금 이렇게 옥수수전 해주셨잖아요. 이게 원래 어머님이 이렇게 개발하신 그런 뭐 유래 같은 거예요?
5: 부모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3: 그러면 지금 어머니 하시는 그 레시피 그대로 어머니 하셨던 레시피? 어머니 어머니?
5: 네.
8: 오, 대박.
3: 그게 약간 재밌잖아. 그 변하지 않고.
2: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현대 음식에 이제 많이 잊혀져 간다는 게 좀 아쉽죠.
8: 그렇죠? 그러네요. 네.
3: 시골 와야 돼.
2: 시골?
3: 시골 와야 돼.
6: 시골을 해달라.

0: 즐거웠어요. 우리가 일찍 그 농장 그 청원에 갔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농장인데 근데 예쁘게 있고 볼 수 있는 것 많고 여러 식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수제 맥주 마셨어요. 그리고 그 옥수수전 그리고 사장님들 너무 잘 우리를 챙겼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옥수수 따고 끝까지 이렇게 요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1: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시골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한 끗자이에요. 모아니는 도우니까 한 번 그 매력에 빠지면 계속 이렇게 오게 되는 또 새로운 지역 갈 거잖아요. 새로운 지역 또 다른 음식 다른 살짝 또 지역마다 이 사람 정서라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거 배울 수 있고 좀 재밌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2: 아, 갈 때가 됐어. 우리 이제 돌아가야 돼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3: 안녕히 계세요.
2: 감사합니다.
3: 사장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1 풍류뚜라하게 사회를 맡은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은 17, 18세기에 유럽 음악을 대표하는 합시코드 음악과 같은 시기에 조선 선비들이 향유하는 우리의 예술 가곡을 함께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음악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악기 합시코드는요, 16세기 초반부터 약 300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반 악기입니다. 외관상 피아노와는 비슷하지만 피아노와 달리 페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이 불가능하지요. 대신 아티큘레이션 등의 어떤 연주 방법을 통해서 강약과 음색의 변화를 도모하는 악기입니다. 보다시피 악기 자태만으로 피아노와는 다른 바로크 시대의 특유의 그런 멋과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 컨셉인 여창가곡과 풍류음악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우조 이수대엽과 수룡음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우조 이수대엽은 강권순의 노래와 하주한 명인의 검은고 연주로 듣고요. 바로 이어서 수룡음을 김상준 단소 연주와 이민주 합시코드 연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럼 두 곡을 박수로 청해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가곡은 우리 전통 성악 장르의 3대 장르의 하나입니다. 판소리, 범패, 그리고 가곡 이렇게 꼽고 있고요. 또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제30호로 등록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장르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느린 이스트웹을 들으셨고요. 이제 조금은 거뜬한 우락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편수대엽과 태평가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우락과 함께 들으실 곡은 이민주 양의 그 합시코드 독주, 쿠프랭의 신비한 장벽을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의 바로크 작곡가이자 건반악기 연주자였던 프랑스와 쿠프랭의 클라브센 곡집 4곡 중에 2권에 수록된 론도 형식의 곡입니다. 자, 이어서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연주에 참여해 주신 출연진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 가곡의 악기 연주자에게는 율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또 노래하는 가창자들에게는 가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용어가 딱 어울리는 분들인데요. 먼저 조선 사회의 선비들이 시그니처, 요새 말로 시그니처 악기로 그때 말로는 이제 백악지장, 100개 악기의 장, 최고의 장, 장이면 최고의 장인이죠를 연주해 주신 검은고 악기 연주자, 우리 시대의 율계 하주아 명인이십니다. 네. 하주아 선생님은 현재 서울 예대 명예교수와 수연 풍류방 대표로 활동 중이시고요. 정악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풍류의 맛과 멋을 보존하고 계승하시는 대표적인 검은고 율객이십니다. 그리고 단소와 대금을 잡아주신 우리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위원 김상준 율객이십니다. 여창 가곡 이수자로 즉흥과 창작 그리고 전통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강권순 가객이십니다. 네, 한국 전통음악에 새로운 결을 더해준 합시코드 연주자 이민주님이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합시코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두 곡을 이제 소개하고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가곡의 편수대엽과 태평가입니다. 편수대엽의 편은 아직 좀 후대에 생긴 곡이기 때문에 박자가 원래 이 가곡의 이 박이 여러분은 못 느셨겠지만 박자가 있었습니다. 느린 박이 16박으로 한 장단을 한 프레이즈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이즈 주기가 짧아져서 편은 촘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 장단이 10박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템포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거뜬한 그런 느낌의 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편수대역까지 조금씩 빨라졌던 곡이 마지막 피날레인 태평가에 오면 다시 풀어집니다. 굉장히 느려지고 우리 그 전통 음악의 전개 과정을 보통 기경, 결, 해로 얘기하는데 그 해, 풀 해자에 그 풀어지는 그런 맛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창이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맛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편수대엽과 이 태평가를 연이어서 들으시면 조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두 곡을 박수로 맞이할 거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What are the chances that you'll open your eyes at the same time your alarm goes off? Oh. The odds that a bird will say hello when you open a window. Is there even a probability that steam vapors will gravitate together to one spot?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a baked croffle returns to its doughy state? You can find the probability of how I will arrange my breakfast and which foods I will eat. The odds that coffee and milk will not mix with each other, too. Every day, we have a variety of options to choose from. Whether I will stay in my lane, change lanes, or slow down, or speed up. These choices will trigger probabilities.
1: I have a coin here, but it's like this. The coin just like thrown, just grabbed. 그럼 돌고 있는 순간에 이게 앞면이 뒷면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게 잡았을 때 보면 이제 앞면이 뒷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동전이 돌고 있어서 얘가 앞면이 뒷면이 헷갈리는 거네.
2: 맞아, 맞아. 그 비유로 할 수가 있어. 그게 돌고 있을 때가 양 상태라고 비유해 볼게. 그 앞면일지 뒷면일지 두 상태가 더해져 있다. 라고 비유를 해 볼게. 모르잖아.
1: 모르지. 이게 돌아가는 동안에 이게 모르잖아. 앞면 뒷면인지 모르지.
2: 모르잖아. 그거를 이제 중첩이라고 표현해 볼게. 빙빙 돌고 있어. 근데 내가 안 보고 있을 땐 모르겠는데 딱 봤어.
1: 돌고 있는 걸 봤어.
2: 봤어. 본다는 행위 자체가 앞면 뒷면을 결정해 버려. 아. 그러니까 측정하는 순간 결정이 된 거야. 근데 이거는 확률로 결정되겠지.
1: 확률로.
2: 나 정확하게 앞면 뒷면을 선택할 수는 없었던 거잖아. 그냥 너가 그치. 측정이라는 걸 선택했고 측정의 결과는 주어지는 거야.
1: 이 일상생활에서는 던져서 보면 던지는 동안에 관찰을 해도 모르는데.
2: 관찰해도 모르잖아.
1: 모르는데.
2: 그냥 들고 있잖아.
1: 돌고 있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
2: 아니에요.
1: 관찰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2: 만들 수 있지.
1: 관찰자가 영향을 주는 거야.
2: 관찰자 영향을 주는
1: 거야. 빛이 이렇게 쏘면은
2: 이렇게 땅 튕겨서 빙빙 돌 때 고속 카메라 찍어. 그래서 알려고 딱 찍는 순간 앞면 뒷면 그것도 무작위로 결정돼 버린 거야. 양자역학에 따르면 선택한다는 그 행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의 결과로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 우리가 보통 진진사 대천명 이러잖아. 뭐를 할 때 최선으로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관찰했을 때 다음번이 뭐가 나올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1: 알 수 없는 거지. 아까 그랬잖아. 어떤 관측을 하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0: 100%는 아니고.
1: 내가 옆으로 이동을 갑자기 이동 확률이 1 나누기 0이 100만 개점 붙을 수 있지.
0: 물리학적으로는 없구나.
1: 100% 0%는 없다.
0: 양자역학이 나온 이후로는 물리현상에서 100%나 0%는 없는 거구나.
1: 그렇지.
2: Let's explore time where the quantum effect occurs, in which time exists everywhere and nowhere, and is determined by probability in the moment when it is measured.
1: 생각하면 좀 이상한 게 있어. 왜냐면 미시 세계에서는 시간이 안 간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시계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은 없다고 볼 수 있어. 왜냐면 전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무슨 상관이야. 전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미시 세계에는 시간 흐르지 않는 거야.
2: At the nanoscale, the passing of time is not visible. There is only motion of which the before and after are unknown.
1: 걔네들은 시간이 없는데 나는 시간이 있잖아.
0: 시간이 있지.
1: 늙잖아. 자, 그럼 시간은 중간 어디서 생긴다는 거 아니야. 미시 세계는 없다가 거시 세계, 내가 거시 세계인데 중간에 발생하는 거지. 그건 뭘까? 예를 들면 언제 발생하는 걸까?
0: 그럼
1: 그거 되게 궁금하잖아. 아, 되게 궁금하거든 사실은. 근데 그거 아무도 몰라.
0: 아.
1: 왜냐면 시간이
0: 아무도 몰라.
1: 그러니까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가르는 경계는 없어. 가령 여기서부터는 미시, 여기서는 거시라고 딱 정해진 경계는 없고 정성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2: Why is it hard to distinguish the quantum realm from the macro world? A chair is a contraption for people to sit on. But when is a chair a chair? If it only has a chair back, is it still a chair? 그거
0: 참 신기하다. 원자 단위는 시간이 안 흐르는데 어느 순간 이제 더 뭉치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는데 그 경계선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1: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모든 이 수많은 원자 분자가 상호 작용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이 상호 작용의 결과가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지.
0: 우주의 근본은 그러면 그렇다는 거잖아. 사실은 원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분자가 되고 이렇게 뭐 사람이 됐을 거 아니야. 그거랑 그게 시간이라는 게 나 좀 이해가 안 가. 그게 그 시간하고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야?
1: 그걸 내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카드가 있어. 이 카드는 지금 새로 산 카드래 가지고 지금 순서가 딱 맞춰져 있거든. 자, 여기 스페이드 2부터 시작해서 순서가 다 맞춰져 있어. 자, 우주가 비유적으로 이 카드가 이렇게 첫 번째 장이 밑으로 가고 그 다음 게 밑으로 가고 그 다음 게 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쳐볼게.
0: 어떤 스타일이 나올지 예측할 수가
1: 예측할 있지. 예측할 수 있지. 내가 가령 몇 번 밑으로 보내면 어느 순간 제의가 나온다. 알 수 있겠지. 자, 이거는 사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카드가 넘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시간이 흐르지 않아. 왜냐면 내가 지금 스페이드 제의가 나왔을 때하고 다음번에 나왔을 때하고 똑같겠지.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야.
0: 같은 게 반복되는 거는
1: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지. 그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게. 진짜 시간이 흐르려면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젠가 일어나야 돼. 갑자기 뭉텅이로 딱 바뀐 거야. 그럼 깜짝 놀란 일이 발생했잖아. 시간 흐른 거거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전과 이런 일이 일어난 후는 다른 거야. 그치?
0: 다르지.
1: 그리고 무질서도 증가했지.
0: 카드를 똑같은 거 돌리는데 그게 나오던 카드가 계속 나오는

0: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엉뚱한 카드가 막
1: 나오는 거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0: 예상할 수 없는.
1: 그때 진짜 시간이 흐른다는 거지.
0: 그게 물체도가 증가하는 거고.
1: 제가 물체도 증가하는 방향이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2: A systematic motion is repeated. Here, we cannot perceive the passage of time. If we play this footage backwards, we are unable to tell what's in the past and what's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entropy, or a degree of disorder, is not changing. Time starts to flow in the moment order is broken. What's interesting is how unpredictable outcomes happen every time we observe something. The more it is repeated, the more uncertain it becomes. It goes in a direction that aligns with the flow of time.
1: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게. 아까 내가 이제 측정을 할 때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 그 측정을 하는 행동 자체가 시간을 흐르게 만들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과 자유의지는 얽혀 있다. 약간 철학적이긴 한데 행동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시간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시간과 흐름과 저도 관계가 되는 거겠지.
0: 쇼펜하우어가 우주의 본질은 인간의 의지라 그랬대.
1: 연결도 다 연결되네.
2: Let's try to expand this concept. Before entropy increased, what initial state was it in?
1: But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려면 유리병이 처음에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유리병을 누가 만들었어야 돼.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누가 처음에 낮춘 사람이 있었어야 돼. 그 행동이 있었어야 돼.
0: 질서가 있어야
1: 물서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시간의 흐름, 가령 우리가 늙는 거, 우리가 태어나야 되잖아.
0: 그렇죠.
1: 그렇지. 태어나지 그래서 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창조됐어야 될 거 아니야. 유리병을 누가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래로부터 유리를 뽑아내가지고 그 모양으로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도 질서가 높이는 방향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미리 존재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질서가 증가되는 시간의 방향이 맞지만 진짜의 시간의 흐름은 처음 물질서를 낮춘 행동으로 시작된 거지.
0: 그게 뭐 우주의 탄생이야?
1: 우주의 탄생이지. 그게 빅뱅이기도 하고. Big뱅에서 무질서가 굉장히 낮았고 그 이후로 무질서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는 거지.
0: 그러면은 인간도 어떻게 보면 국부적인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아, 태양은 지금 태양은 잘 돌고 있고 아, 되게 질서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잖아.
1: 맞아.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고 새로운 거 만들고 예술 작품 만들고 이런 거 만들잖아. 그거는 무질서한 건 아니잖아.
0: 그렇지.
1: 그렇지. 근데 엄밀하게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 잘 생각해보면. 왜냐면 엄밀하게 질서가 있다면 아까 내려가듯이 예측 가능해야 돼.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릴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냐? 예측할 수 없지.
0: 그렇지.
1: 그렇지. 그걸 어떻게 예측해? 그러니까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필연과 예측할 수 없는 우연, 무질서. 이게 경계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 묘한 경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인 과정 속에서 가끔 직관이 튀듯이 무질서한 일 혹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0: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뭐 이제 뭐 뉴턴으로 말하는 고전역학, 뭐 아니면 상대성 이론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랑 이 지금 양자학회 말하는 시간은 뭐 다른 것 같아.
1: 맞아. 정확히 집었어. 자, 양자역학이 정말 심오한 게 뭐냐면 양자역학 이전에 고전역학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떤 우주가 있잖아. 물체가 있고 우리는 그걸 엿보는 걸 불과해.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든지 측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의 행동을 그냥 관찰만 하고 내가 그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 근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그게 근본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내가 관측한 행동 자체가 우주를 바꾼다는 거야.
0: 완전히 객관적인 관찰자가 될 수 없다.
1: 될 수 없다는 거야.
0: 인간은.
1: 그게 너무 이상하지. 우리가 우주의 일부인데 우주의 일부로서 우주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지.
0: 이 작게라도 영향을 주는구나. 고전과학이나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쨌든 사람은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자연현상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자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완전한 객관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구나.
1: 없는 거지. 좋게 보면 우리가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존재거든.
0: 그렇구나. 아, 그러네.
1: 그렇게 생각해보면
0: 우리가 중요한 존재.
2: On my way home. My day that was full of order is over, and an uncertainty-filled evening approaches. Should I go faster? Go slower? Change lanes? Or yield to a passing car? I make small choices. And my choices affect all the drivers around me on the road. Each driver is observing the road from their perspective and respective locations while being observed as well. After the bustle of traffic subsides, night comes. I listen to an incredible story about a creature in the deep ocean.
3: 이탈리아 살렌토 반도. 지중해의 한 해저 동굴에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는 이상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홍해파리입니다. 이 홍해파리는 수명이 다할 때쯤이면 몸을 뒤집고 촉수를 몸 안으로 모두 넣어 번데기 모양으로 변신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번데기로 변한 홍해파리는 48시간 동안 세포들을 새로 만들고 새끼 해파리가 되어 다시 성장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영원히 반복합니다.
2: What is time to the immortal jellyfish? When a jellyfish floating in the ocean can repeat its cycle of life indefinitely, would time have any meaning? For us humans, time represents something akin to a sense of loss. There is no way to go back. No way to change what was said. There are people we miss. Like every past choice we made, everything seems to vanish. That's what makes regret set in. It would be great if I were with my son now.
4: Oh, 여보세요? Oh, 아들. Oh, 웬일이야? Oh, 지금 학교 갈 시간 아니야?
5: 아침 뭐 먹었고? 그래, 그러면. 준비 잘 하고 주말에 통화해. 그래.

미술 이론과는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미술사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미술사 공부 지식 생산을 하는 훈련을 기본적으로 하는 학과였죠. 그 4학년쯤 됐을 때 친구랑 우연히 이제 영상 이론과의 그 유은성 비평가의 실험 영화사라는 수업을 이제 듣게 되면서 되게 매혹이 많이 됐죠. 근데 유은성 비평가께서 이제 오큘로라는 잡지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영상 이론과 친구들 한 모임이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영상 예술을 비평하는 잡지를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그 잡지를 만들게 되면서 비평지의 편집자이자 이제 거기에 글을 쓰는 사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덜컥 이렇게 비평이란 것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의하는 비평은 이렇게 전문화된 어떤 장르가 아니고, 그리고 특수한 누군가만 행하는 게 아니고 되게 추상적인 개념적인 행동이거든요. 그 조르주 아간벤이라는 철학자가 쓴 행간이라는 책에서 그 문장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비평적인 개념이 단번에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비평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의 의미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었냐면, 비평은 앎의 경계를 탐색을 하는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 문학 작품에 대해서 내가 리뷰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가 어딘지까지 이제 몰아붙여서 거기까지 가는 행위를 뜻하는 거죠. 그 비로소 거기 갔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왔다 갔다,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슬아슬한 경계 타기를 하는 행위가 이제 비평이라는 거죠. 나선 도서관에 그 책 번호가 다 있는데, 1번 책이 루이스 부르주아의 스파이럴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이 책인데, 이게 진짜 그 1번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한동안 이 도서관을 이제 설비를 하고 거의 한 달은 이 책 한 권만 이거 서가에 놓고 지냈었죠.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이 시작점을 정해놓고 과연 이것과 이렇게 옆에 놓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이제 상상하는 시간을 훨씬 많이 보냈는데, 도서관을 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토픽을 설정한 게 시끄러운 도서관이거든요. 돌이켜보면은 제가 만든 책, 나선에서 만든 책들도 다 시끄러운 책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나선 프레스에 대해서 어딘가에 이제 소개하는 글을 쓰면서, 나선 프레스는 내가 생각하기에 일링크스의 놀이터가 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거든요. 저도 우연히 어쩌다가 그 문장을 쓰게 됐는데, 그 일링크스라는 게 뭐냐면, 그 로제 카이바라는 인류학자가 이제 인류의 놀이를 이제 그 몇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일링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링크스가 뭐냐면은 이제 소용돌이 같은 거니까 뱅뱅뱅 도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놀이를 할 때 뭐 역할 놀이를 구분을 해서 역할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놀이들이 있는 와중에 그냥 토할 때까지 빙글빙글 도는 놀이도 있잖아요. 놀이터 가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돈다 말이죠. 막 손잡고 막 서로 토할 때까지 막 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는 뭐 어떤 아름다움이나 의미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어지러움과 그 운동만 있을 뿐인 놀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일링크스라는 말을 보는 순간, 아, 나선 프레스가 그 애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놀이터는 연극 무대도 아니고 뭔가 교실도 아니고 이런 토할 것 같은 일링크스의 놀이가 있는 놀이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독자들이 그런 종류의 어떤 감각, 흐트러지고 막 그런 종류의 읽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들, 뭐 디자이너들과 계속 이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 책 만들기의 그 방향성들을 계속 모색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저는 책과 관련해서 서점은 정치적일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저는 어떤 가능성을 타진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저는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게 강력한 소비주의랑 다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비교적 자유롭고 훨씬 더 그 정치적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게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미술의 제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점 왜 안 하냐는 질문보다는 왜 전시장이 아니라 도서관이냐는 질문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제 문제의식은 거기에 더 많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게, 저는 전시장으로만 가득한 미술 제도가 진짜 정말 지옥도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전시장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어라는 요구잖아요. 끊임없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소비만 하게끔 하는 공간이란 말이죠. 아무리 그 만든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 생산과 소비만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동력들이 몇 해에 걸쳐서 지금 거의 지금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술적 작업이라는 건 결코 작품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작업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작품이 형성되는 그 거의 90% 이상의 그 생각의 시간들 혹은 작품이 형성되기까지에 필요한 어떤 관계들인데, 그런 게 깔끔하게 없어지고 거의 이제 끊임없는 생산만 해야 되는, 작품이라는 사물을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내놓는 공간은 넘쳐나는데 작업의 근간이 되는 생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제 도서관을 만든 이유는 제 개인적인 애호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대한 비판이기도 해요.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노동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도서관이 도서관 수익이 날 수 없는 공간인데 제가 이걸 일주일 감당을 하면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내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제가 돈을 벌고 작업하는 노동을 해야 되고 일주일 하루 정도는 이 공간을 운영을 하는 노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한 거죠. 책은 반드시 협업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 생산자들이 작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속돼서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 책을 만드는 일은 이렇게 종이로 덩어리진 이 뭔가 물건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이 어떻게 관계성을 형성을 해서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정말 다른 결과물을 내고 싶다고 했을 때 이 관계의 재발명이 없으면은 결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산 모델을 상상을 해야만 그나마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이제 어떤 일들을 반복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제 출판사를 차려서 작업을 하는 이유도 남의 출판사에서는 그 완전히 새로운 관계 발명을 불가능하거든요. 거기 있는 시스템을 따라야만 하고 근데 이제 내 퍼블리싱 하우스에서는 모든 관계들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지난 10년간 저는 작업하는 게 너무 사실 제일 재밌고 작업에 이렇게 몰입하고 작업에 쓰는 시간들이 너무 이렇게 당연히 힘들죠. 힘든 것과 별개로 되게 즐겁기 때문에 늘 작업만 하는 이렇게 일을 하는 시간에 아주 이렇게 파묻혀 살았었는데 얼마 전만 해도 나는 작업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그냥 생각했다가 저번 주에 그 텍스트 디파트먼트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굴려보고 있는 키워드가 방랑자였거든요.

워라벨 이렇게 되게 그 용어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 용어에 대한 엄청난 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 화나지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해를 하게 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과 휴식으로 이분화되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일을 부정적으로 부정화했을 때 휴식이라는 게 생겨나 버리는 건데 그럼 삶이라는 게 일과 일의 부정성으로 막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끔찍한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방랑이라는 거는 일과 휴식이라는 구분 자체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지향을 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방랑이라고 생각하면 일과 휴식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어딘가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어떻게 방랑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요즘에 여가와 휴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소비의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구조인데 방랑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어긋남의 시작인 것 같고 비평이라는 행위를 할 때는 언제나 어긋나 있는 상태를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생산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 감정적으로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주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비평가라는 거를 관두지 못하고 가능한 오래 하고 싶고 모든 일의 근간으로 삼는 이유가 그거예요.

0: 아이, 아이가 동초하시네요.
1: 원래 보이시죠?
0: 우와, 네. 아, 저 잠깐만요.
2: 위에 동초하초가 어디에 좋아요?
1: 이력 증진, 어, 아, 피로 회복. 예.
0: 너무 피곤하거든요.
1: 아, 이거 드시려면 한 몇백 마리를 드셔야 될 텐데.
3: 하긴 이게 되게 작긴 하네요. 네.
1: 이빨 뜨시는 것 같은데.
3: 어? 단 한 줄만으로? 우리가 지금 탐험 콘셉트잖아요.
0: 네.
3: 제일 잘 어울리는 체험입니다.
1: 오, 신난다!
0: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4: 네.
0: 출발한 지 35분? 지금 차에 보면 내비게이션에 지도가 없어요.
3: 여기가 원래 가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네. 아무나 올 수 있어요.
0: 와, 가는 길이 진짜 첩첩 산중이란 말이 떠오르듯이 지금

0: 아, 드디어 왔다. 와.
1: 아. 와. 여기는
0: 거진 한 시간 걸렸죠?
1: 네. 오는 길 자체가 탐험.
0: 그 우리가 한 몇 킬로 지점이었죠? 중간이었나?
1: 예.
0: 그 안내소에서 딱 이거 출입증도 받고.
1: 그러니까요. 요게 네. 또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딱 탐방객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0: 네.
1: 뭐 딱 착용하고 딱 가야 됩니다.
0: 가시죠.
1: 인증 받았다 이거죠.
0: 용능으로 가시죠.
1: 확실히 좀 덜 덥네요, 그죠?
0: 네. 여기가 지금 1280m? 네.
1: 뜨겁긴 한데 네. 높은 지대라서. 일단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늪이 나타나고 네. 여기가 또 이제 탐방하려면은 안내를 받아야 되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개별적으로도 막 다닐 수가 없는 곳이라서
0: 오랜만에 차 안에서
1: 어플로 <돼. 웃음> 마사지 받고 와. 여기 간략한 또 안내
0: 여기 있네요.
1: 있네요. 예.
0: 대암산 용늪 해가지고
1: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람사르 습지
0: 남사르 습지
1: 1호로 이렇게 된 데라서
0: 애기 용늪도 있고 작은 용늪도 있고 큰 용늪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돼 있네요.
1: 네. 그리고 저기 좀 큰 네. 지도 보시면은 이 늪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 산에서 저만큼을 차지하는 거니까
0: 엄청 크네요.
1: 네.

0: 아, 네,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와, 올라오는 길이 첩첩산중이더라고요.
1: 네. 용룹에 오신 거를 이렇게 환영합니다. 하여간 선생님들이 용룹을 돌아보시는데 네.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용룹을 네. 드디어 눈앞에.
0: 지금 여기 하루 탐방객이 정해진 걸로 들었는데 몇 명 정도가 되죠?
1: 하루 200명으로 이렇게 하루 200명이요. 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이게 누구 똥이에요? 이게?
1: 시골에서는 옛날에 그 살쾡이라고 그랬잖아요.
2: 근데 사, 이게 사.
1: 산입니다.
2: 네, 산.
1: 산 배설물인데 특징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조금 약간 털 같은 게 섞여 있을 거예요.
3: 네.
1: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한 일주일 정도.
0: 일주일 정도 많이 사갔네.
1: 예, 그렇습니다. 사기래서 그런가.
0: 예, 많이 사갔네.
3: 난 아직도 적응을 못 했어.
1: 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치우려 그래도 네. 또 탐방객들이 오시면서 그래도
4: 네, 저런 거는
1: 예, 조금 의미가 자료니까요. 있지 않나 그래서 네.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0: 용늪.
4: 아, 저기 다 있구나. 네.
5: 어? 저기 가수!
0: 네, 맞습니다. 네.
5: 아이고!
0: 아,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5: 신성 씨, 신성 씨.
4: 오메.
0: 네, 안녕하세요.
5: 아, 이 필요
0: 찍기 전에. 네.
6: 네. 감사합니다.
0: 네.
5: 아니, 계속 물을 찍어야지.
4: 휴지석에서 안 찍으시고.
1: 저 용로 표지석을
5: 놓고.
4: 아이고, 너무 인기가 좋으셔서 제가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파트너를 잃어버렸어요. 네. 제가 올 때마다 많은 분들 계신 곳에 오면은 늘 파트너를 뺏깁니다. 네.
7: 예, 알파카 행사 끝나고 이제 제 행사가 잠깐.
4: 아, 또 우리 형님 또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 스타라서. 아이고, 제가 너무 외로워지네요. 파트너를 뺏겼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네네네.
8: 하나, 둘, 셋. 하나, 둘.
6: 막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세요.
4: 진짜 미상
0: 좋다. 약간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4: 아, 조금.

0: 어? 와 여기 저기 전망대가 있어요 바로 앞에.
1: 우와.
0: 오 뭐가 쫙 펼쳐져 있는데.
2: 용늪.
0: 아 늪이네 이제 진짜. 네.
3: 지금 보시는 용룹인데 여기 한 면적은 한 만 평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풀이라 그래가지고 물웅덩이가 한 3, 40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초원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도 물들이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봄서부터 가을까지 그 멸종위기 야생화들도 많이 피고 지고 하는 천상의 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용룹에 용이 있나요?
4: 설마.
3: 네. 동양에서는 되게 신성시하는 그런 동물이고.
4: 신성.
3: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서양이나 유럽 쪽에서는 아주 악한 환상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0: 서양에서는 또 그렇죠.
3: 근데 여기 이제 봄에 새싹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너무나 진짜 아주 편안하고 아늑한 곳입니다. 그래서 용이 쉬었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용룹이라고. 자, 이제 그 용룹의 생태적 가치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요 안에 보면 이렇게 초원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도 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 밑에 있는 게 그 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이탄층이 되겠습니다. 그 이탄층이 뭐냐면 식물이나 생물들이 살다가 하면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가 돼가지고 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수한 환경, 그러니까 저온 현상이고 습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쌓아 올라가 만들어진 것이 이탄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룩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1mm에서 3mm 정도 이렇게 쌓인다고 하는데 높은 데는 1m 70 정도 이렇게 두텁게 쌓여 있으니까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세계 습지협약인 남사르협약에 가입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등록한 그런 습지가 되겠습니다.
0: 아, 여기 꽃들이 예쁘다.
1: 열대우림의 온 것 같죠?
2: 네.
1: 고비 딱 보니까 이 한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네. 제가 신성 씨의 이 아재개그의 고비를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적응이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1: 신기하다.
0: 오, 여기 밑에 다 보여. 물이 다 보이네. 엄청 많은 또 생명체가 살겠다.
3: 자, 오늘 그 서울 경기 지역의 기온이 거의 37.8도를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용룹의 지금 기온은 거의 25, 6도?
1: 네.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온도계를 가지고 왔어요.
3: 아, 그러셨어요.
1: 26.3도, 그리고 습도는 6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도 정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3: 아, 지금 뭐 거의 그 삼복 더위에 접어들었는데도 엄청 시원한.
2: 바람이 불어서 땀이 안 나요.
3: 아. 네. There's nothing like
1: it. 근데 진짜 바람 확 보니까 너무 진짜 시원해요. 와. 바람.
2: 그거 알아요? Listen to my heart. 이제 그 커피 던지는.
1: 그래. 지금 나올래? 그러면서 딱 이렇게 하면서.
2: 여유롭게 딱 그 올드 패션드 허세. 자. 여기 진짜 완전 늪이다.
1: 가려진 커튼 사이로. 조관우 선배님.
2: 네. 이 늪 맞죠? 이
1: 네, 맞아요. 점점 스며드시네요.
2: 근데 생태 환경이 그 오랫동안 잘 보존이 돼서 참 잘 돼 있네요.
1: 진짜 창포 곳곳에 창포가 있어가지고 창포꽃.
2: 멀리 보면은 바람에 막 살랑살랑한 거 너무 예쁘다.

0: 와, 산세가 끝내줍니다.
1: 뭐
0: 잠깐만요. 뭐 오토바이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어.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1: 이번에는 스피드 탐험을 해볼 겁니다.
0: 스피드요?
1: 예, 지금 여기 써 있죠.
0: 혹시 이거 달리기 하나요?
1: 아, 달리기.

0: 이거 앞에서 와봤죠. 아. 여기서 그때 헬멧을 쓰고 네. 탔는데 헬멧을 쓴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엄청 빨리 그냥 왕, 왕, 왕.
1: 순식간에.
0: 아, 이렇게 돌리시고 막. 오! 그랬던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1: 네, 이번엔 좀 좋은 기억으로 우리가. 네.
0: 어, 이건 좀 좋은 기억이에요?
1: 뭐 비슷한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0: 혹시 우리가 운전하나요? 아니면
1: 운전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네. 특별한 또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0: 제가 사실 차 엄청 좋아하거든요.
1: 아, 그래서 여기도 워낙 또 인대를 대피하는 곳이어서 네. 저희가 스피드도 즐겨보고 또 재밌는 체험도 있는 데다가 볼거리도 있어가지고요.
0: 그럼 빨리 가시죠.
1: 여기도 아니,
0: 여기 너무 길어요. 빨리. 빨리.
1: 빨리. 또 재밌을 겁니다.
2: 스피드, 스피드.
0: 아니, 아까 전에 택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택시가 어디 있는 거예요?
1: 택시 여기 있네요. 지금 여기
0: 그냥 경주용 차밖에 없는데 네,
1: 서킷 택시라고 이게 직접 드라이버분 옆에 타고서 이 트랙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는 거 아니에요?
0: 작년에 안 좋은 기억이.
1: 아, 그래요?
0: 와, 여기를 또 와. 이거를 타게 와.
1: 최고 속도가 200km 이상 막 나온다고 하니까.
3: 아,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아유, 예.
3: 반갑습니다.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 아. 이거 타보셨다고요?
0: 작년에 네. 여기 저희가 그 촬영을 와가지고 네네. 멤버들 각자 한 명씩 얼굴 그리기.
1: 그리기요?
0: 네, 이거 한 바퀴 도는, 아, 두 바퀴 돌았나? 한 바퀴인가?
1: 이 안에서요?
0: 예.
1: 네. 이거 그려서만 이렇게 될 텐데?
0: 그래서 맞아. 방법을 쓴 게 뭐냐면 네. 직진 코스 있어요. 네. 그럴 때 빨리 그려요.
1: 아, 재빨리 그리고?
0: 커브를 딱 가만히 있다가 또, 막 그리고. 아, 그랬던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네. 좀 재밌게 좀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1: 예, 한 명씩 타볼 네. 수 있는데, 네. 제가 살짝 겁이 나긴 해요.
0: 왜, 왜, 왜?
1: 그래서 기 경험자 먼저.
0: 아, 저 먼저?
1: 네,
0: 아,
1: 저는, 타보시고.
0: 저는 사실 좀 스피드 좀 즐겨 합니다.
1: 네.
0: 평소에도 드라이브를 좋아해요.
1: 먼저 타보시고 제가 좀 보고서 제가 탈 수 있을지 아. 판단을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3: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네. 제가 손을 지키면서 네네.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0: 직접
3: 하겠습니다.
0: 직접 주행해 주시는 거예요?
3: 예. 못 믿, 아, 믿기지 않으세요?
1: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니, 사실
1: 저는 아니, 뭐, 보고 할 수 있을지 보고.
3: 일단 타 보시죠.
1: 파이팅! 파이팅!
0: 파이팅. 아유, 오케이. 그냥 마실 갔다 올게요.
1: 알겠습니다. 여유가 넘치시네요.
0: 예. 아유, 저는 좋아합니다. 어우. 오우.
1: 벨트가 딱 그 롤러코스터 탈 때 그런 벨트네요. 긴장을 전혀 안 하시네.
0: 역시. 아. 아. 허리 끝내준다.
3: 평대실 고생합니다.
0: 와. 아 근데 에어컨은 어때요? 시원하네요.
3: 아 여기 바람이 들어오는데.
0: 네,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코너가 굉장히 안정적이시네요.
3: 아, 이게 일반 차들은 네. 코너를 이렇게 한 번 돌지 못해요.
0: 맞아요.
3: 네. 우리가 이제 코스이 한 번 잊어버린다 진짜.
0: 와, 접지력 끝내준다.
1: 지금 차가 다니는 게 보이진 않는데 멀리서 이 굉음 소리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져요.

0: 와, 기준이니까 됐어. 와. 와, 저기 도대 들어옵니다. 2차다. 와, 들어왔어요.
1: 와, 살짝 지금 멀미하는 것 같아요. 오. 아. 최고입니다, 최고.
2: 와. 고생하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야. 여유가 넘치시네요.
1: 와, 진짜.
0: 어때요?
1: 너무 재밌어요.
0: 재밌어요?
1: 네. 네. 그냥 뭐, 동네 마실 다녀온 수준이에요.
0: 빨리 좋다.
2: 가세요, 빨리.
0: 아, 진짜, 저도.
1: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저도 또, 해보겠습니다.
1: 잠깐만요.
3: 예.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네.
1: 멀미나는 줄 알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2: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1: 네, 기사님, 그. 서울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가시죠.
1: 야, 간다. 잘 가요.
2: 첫 번째 코너입니다.
1: 아마 한 이쯤 구간에서 이제 참을 미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어? 여기서부터. 지금 아마 지금 와,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2: 여기가 최고 높은 지역이에요.
0: 네. 이제 트랙 총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2: 4k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약간 롤러코스터 같기도 하네요, 진짜. 우와.

0: 생활 들어가셨는데.
1: 어, 들어온다. 저 표정이 기대돼요, 지금 표정이. 과연 어떨까? 오.
2: 수고하셨습니다.
3: 이 정도면 다 운전할 줄 아세요.
1: 아니, 얼마나 집에서 마이크도 떨어졌어. 여기 마이크. 자.
2: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자,
1: 어땠어요? 커브 돌 때 좀 어떠셨어요?
2: 커브 돌 때 좀 무섭긴 했어요.
1: 오, 몇 번 하셨어요? 오.
2: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 막 이렇게 했었죠.
1: 오, 다섯 번이요? 나는 스피드를 내봤지만, 네. 옆에 타니까 좀.
2: 어, 좀. 내가 운전하는 거랑 네. 옆에 있는 걸 달라요.
1: 맞아요.
2: 우리가 이, 네. 지금 이 흥분감이 남아있잖아요. 네네. 이 흥분감을 가지고 바로 또 직접 운전을 해보시죠.
1: 이거를 우리가 직접
2: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 어, 그래요?
2: 할 수 있어요.
1: 그것 가보시죠. 또한, 그건 좀 다르죠?
2: 일단 가보시죠.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아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김으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2: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삭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지. 라면.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1: 김밥은 몽환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몽환스는 네. 김밥이고 김밥 몽환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drawing more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Local consumer prices continue to hover at the 2% expense rate in April. Training the robots to allow the visually impaired the chance to better indulge in cultural experiences. Like the number of hybrid cars are registered in South Korea surpassed 2 million units. Locally developed urea rocket.
1: Arirang. 라켓에 공 맞을 때 나는 소리가 좋아. 공이 살면 나도 살 것 같고.
2: 영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응원을 하게 됐어요.
1: 가족이라도 된 것 같고 그래?

0: K-Story brings you today's movie, To Us Home. A story of a girl who is fighting not to be left alone again. It is a movie that received invitations to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s director Yoon Shin-kyung's feature film debut, two actresses who began as children and grew up on screen, Choi Myung-bin and Moon Sung-ah, impress with their nuanced acting. Talented actor Kim Tae-hoon and Yoo Da-in add stability to the cast.
1: 알바 시작했어. 지금 나 있는 곳이 어항이라면 그 집은 바다 정도?
2: 앞으로 영선이 네가 최대한 수아한테 좀 맞춰줘야겠다. 필요하면 져주기도 하라고.
3: 안심하지 마. 언제든 버려줄 수 있으니까.
1: 제가 운동 열심히 하면요. 아저씨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0: Let's watch the movie Sua's Home together. Hounded by debt, adaptive parents vanish without a word.
4: 다음부터 이러지 마. 내가 왜 네 진학 상담을 해야 되니? 보호자도 아닌데.
1: 엄마한테 연락은요?
4: 말했잖아, 없었다고. 벌써 3개월이나 지났어. 영선이 너도 그만 포기해. 어차피 피도 안 섞인 남남이잖아.
0: 15-year-old Young-sun is left on her own again. Her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tennis player looks like it might now be out of reach.
5: 좋은 기회야. 돈도 벌고 테니스도 계속 칠 수 있고.
0: Her coach comes up with an offer. A girl her age named Sua needs a training partner.
6: 먼저 한번 볼까요?
0: This is how Young-sun ends up having to prove herself. Young-sun does her best since she needs a job.
6: 스텝 신경 안 써?
0: She crushes Sua in terms of skill.
7: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5: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7: 그럼 일단 3개월만 해보는 걸로 하죠.
0: Sua has a wealthy, close-knit family. Also, active support from her father, who is a former professional tennis player. To Young-sun, their home feels like heaven. Then, it is the first day of training. She gives her all.
6: 그렇지.
0: Yet what she gets in return is.
2: 앞으로 영선이 네가 최대한 수아한테 좀 맞춰줘야겠다.
1: 네?
2: 수아 사기 떨어지지 않게 컨디션 봐가면서 조절하고 필요하면 져주기도 하라고.
0: Young-sun has been hired not to play well, but to help Sua play her best.
2: 그렇게 자신 있게 해.
4: 별거 아니네. 한참 날아다니더니 지그럭 부족이야?
0: Protected Sua. Doesn't even catch on that Young-sun lost to her on purpose.
1: 쉬어서 좋겠다. 아빠 수업해 주제.
0: And even though Young-sun is triggered, she has to keep her mouth shut. Is it out of pity for Young-sun?
8: 필요한 거 있으면 아줌마한테 바라고.
5: 그렇다고 집으로 데려와?
8: 당분간이야. 생판 모르는 애도 아니잖아.
0: Sua's mom arranges for Young-sun to leave the orphanage and stay at Sua's house. What's more, she gets a welcome that she's never before experienced. Young-sun begins to hope to become part of this family. In order to do that,
5: 오늘 아빠 없다고 놀지 말고 연습하고 있어.
1: 걱정 마세요. 제가 수아 연습하는 거 도울게요.
4: 네가 뭔데도 와.
0: She makes an effort to prove her worth.
1: 저도 아저씨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0: She approaches Sua's dad.
1: 여기에 아저씨 사인 해주시면 안 돼요?
0: A tennis player as his fan. Meanwhile, Sua's keeping an eye on all of this.
1: 어제 아빠랑 무슨 얘기했어?
9: 아, 별건 아니고 자세 좀 봐달라고.
1: 어떤데? 아빠가 웃었다고. 그게 아저씨 차 좀 세워주세요.
0: Sua's jealousy is ignited toward Young-sun, who is talented in a way she is not. Some days later, they are at a party hosted by a friend of Sua's father. The kids are thrown together to play tennis. It started as just for fun, but...
10: 아니, 근데 야, 네 딸은 취미를 한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그냥 선수 시켜도 될 것 같은데?
11: 잘하네. 고민 중이야.
0: Sua's dad gets to feeling as if he has lost again to his longtime rival. And he does not manage to smile even for his daughter. Just then, something no one expected. Youngsun shows what she's capable of and stages a successful comeback.
11: 좀 친해.
4: 그치. 라켓도 안 가져왔는데 게임하자길래 뭐야 했는데 대박.
1: 아저씨 아니 코치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11: 너가 키우는 애였어? 어 뭐야 진짜야?
12: 어 안 뭐.
11: 야 역시 성우가 보는 눈이 있어. 잘 키워봐. 플레이가 너랑 닮았다.
0: Meanwhile, Sua ends up taking things personally. Will Youngsun's hopes of getting a family come true? A 15-year-old girl's fierce rally through life. It is the movie Sua's Home. Let's hear about what went on behind the scenes. The director says it all began with our burnout.
13: 이 영화 일을 좀 오래 하면서 되게 무기력해지고 또 번아웃이 온 적이 있었어요. 선택받기를 되게 기다리고만 있는 제가 너무 싫었는데 욕망을 뚫고 나가는 캐릭터를 한번 써보고 싶다. 처음에는 생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인물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서 저의 판타지적 인물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0: And so, Youngsun was born. Actress Choi Myung-bin portrayed the changes, hope, anxiety, and survival instincts.
14: 영선이는 정말 감정의 폭이 크지 않은 친구라 처음에 감독님과 의논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선이의 미세한 감정의 폭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미세한 오묘한 갈팡질팡한 그런 감정들을 좀 잘 표현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0: Sua gradually confronts complex emotions following the arrival of Youngsun in her life. Actress Moon Sung-ha delicately portrays this emotional shift.
15: 수아를 위해서 테니스를 정말 열심히 배웠고요. 그냥 수아가 돼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모든 걸 수아처럼 생각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겠다, 다 보여주겠다. 감추는 감정 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표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아를 연기했습니다.
13: 생동감. 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승아 배우에게서 느껴지는 생동감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0: She worked at learning tennis and the sport helped the actress's bond.
14: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했어요. 잘 친해져서 연기를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테니스 촬영 랠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훅 친해졌어요. 힘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생기더라고요.
15: 명빈 언니가 옆에서 계속 도와줬고 제가 공을 못 받아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제가 개떡같이 쳐도 찰떡같이 받아줬습니다.
0: The film conveys the will to live through the character's emotions and dynamic tennis playing.
14: 영선이와 같은 사람들을 응원하게 되었고
13: 계속 도전하고 또 노력하는 임무를 통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내일을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좀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
0: A story for those who seek a place to belong. It is the movie Sua's Home. That character K-Story highlights in Sua's Home.
1: 라켓에 공 맞을 때 나는 소리가 좋아. 공이 살면 나도 살 것 같고.
0: She wants to keep playing tennis, but more than that.
1: 여기에 아저씨 사인 해주시면 안 돼요?
0: She desperately wants a family. 15-year-old Youngsun. Actress Choi Myung-bin, with her experience as child actor, delivers a passionate performance. She brings to life a character whose vulnerability and baldness coexist, delivering a performance defined by a steadfast gaze and compelling emotional acting.
13: 태풍에는 한가운데 있듯이 겉으로는 되게 조용한데 그 안에는 정말 분노로 휩싸여 있는 마그마가 있는 그런 인물을 원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게 너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영선이다 라고 한 번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A chance to see talented next generation actors. A well-made coming-of-age drama, it is the movie Sua's Home.

팁들에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At the Bow, soft corals have taken root, blossoming beautifully. Even the ceiling of the wheelhouse is covered with corals of every shape and color.
1: 문섬의 침몰선은 길이가 대략 25m, 폭은 5m 정도로 문섬 북쪽 수심 35m 정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 자체는 철선으로 되어 있고 배 갑판 앞쪽, 뒤쪽 할 것 없이 배 전체에 연산호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류가 강해 연산호 폴립이 활짝 열릴 때에는 이게 침몰선인지 어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장관을 이루는데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0: The sunken ship in the underwater Ole is a shelter for marine creatures.
1: 난파선에 연산호가 굉장히 많이 피어 있거든요. 진짜 화려하고 연산호의 그런 색상 그리고 난파선에 살고 있는 그런 물고기들, 각종 치어들 정말 화려하고 제가 본 난파선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0: Now part of the ocean after having become a marine habitat, the sunken ships are also great underwater tourism resources, offering something to those looking for a unique underwater experience.